안녕하세요. 7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이 훅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안 하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간다거나,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가던 전도회 모임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 교회를 찾아간다거나, 그럴 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반가운 미소와 따뜻한 가슴으로 환하게 누군가가 우리를 맞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교회마다 꼭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브리스길라와도 같고 아굴라와도 같은 그런 신실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쏙 빼닮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안개가 정말 많이 낀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끼든 해가 뜨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속한 그곳을 지키고 계신 신실하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첫 곡 준비했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서 준비했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또 나무엔이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는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의 뜰안,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폰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여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다운받으시면 13개 지사가 쫙 뜨거든요. 그 중에서 전남, 동, 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의 뜰안의 신실한 우리 애청자님들, 우리 0782님, 황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61님, 벨루스톤 힐링 카페 최화정 권사님이시네요. 2061님, 좋은 아침입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1316님, 김연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우리 황경희님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계시네요. 우리 여기주 집사님도 신실하게 오늘도 문자 주셨습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김연희 집사님, 황경희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1778님께서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결같으신 분들의 이런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사랑했더란 오늘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2042님, 제가 성함을 정말 알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글자로는 남숙님으로 뜨거든요. 네, 우리 2042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이런 신실한 분들,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새신자반, 각 부서마다 꼭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런 분들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신실하시지, 한결같으시지, 정말 꾸준한 오랜 세월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보석 같은 분들, 오늘 혹시 생각나신다면 한번 생방송으로 칭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뜰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핸드폰 여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쓰시고 보내는 분 번호에 샵 9750, 우물정 9750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보내기 하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 또는 직장에 또는 어떤 모임에 참 신실한 분들 한번 오늘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 기다리면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 준비했고요.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은 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문자 주세요. 50원 들긴 합니다.

嘞，我的好西哟，可东帮送特热不热？可那个西我你说大吉呢？铁棒把幸福给说大吉呢？啊，可东帮送什么 special？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한 문자가 도착해서 제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2820님, 사랑했드란 듣다가 이번 달부터 전파 선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는 순천화평교회 우리 방은경 권사님 덕분에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세대로서 배우고 본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2820님, 우리

2820님의 그 사랑이, 이 귀한 고백이 사랑의 뜰 안을 또 가득 채워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순천 화평교회의 신실한 주님의 일꾼 방은경 권사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찬양 한번 띄워드릴까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은경 권사님처럼 교회마다 전도회마다 구역마다 신실하신 그분,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0: 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저는 월드컵을 유치하거나 올림픽을 유치한 것만큼이나 기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웅장한 찬양, 은혜, 영광. 여러분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찬양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아멘과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이 안내하는 영상도 보내드리고요. 또 안내문도 보내드리니까 일단 한번 받으셔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받으셔서 각자의 교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상영해 주시고, 네, 전 교인이 다 오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 갔더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떤 크신 팔과 오른손으로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열 번 말보다 그날 한번 데려오셔서 보시면 우리나라 광복으로부터 그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곳곳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그 길을 가도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비전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결단해 주시고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모든 일정을 다 이쪽으로 맞추셔서 진남체육관으로 오시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축제라고 문자를 주셔야 미리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요. 여러분, 전국에서 700명의 어린이들이 오면 혼자 오겠습니까? 엄마, 아빠 기본으로 따라오실 거고요. 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하나당 보통 이렇게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이 한 10명 정도 붙으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오실 거고, 또 각 지사마다 운영위원들, 관계하시는 청취자님들이 전국에서 오실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여수가 또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선박람회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이날 오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953님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있는 안내문, 그리고 영상, 그리고 자리를 설정할 수 있는 예매를 할수 있는 티켓이요. 그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얼른 받으셔서 티켓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에 찬양 몇곡 들려드릴게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820님, 강예랑 집사님 축제라고 문자 주셨고요. 7898님께서도 축제 문자 주셨습니다. 5010님 축제라고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406님 감사합니다. 축제라고 문자 주셨네요. 1953님께서도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심어주시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그 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요, 하나님을 향한 꿈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나라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그날 오실 수 있잖아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문, 티켓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어린이 연합합창단이 부릅니다. Again 1973, 부흥이여 다시 오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부흥을 노래합니다. 이런 어린이들로 키워주세요.

네, 우리 2406님께서요, 신청했습니다. 항상 나라사랑 축제 보면서, 아, 직접 한번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수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2406님, 아시네요. 네, 정말, 네, 우리 지역에서 이 나라사랑 축제를 열 수 있다는 것, 야,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축제라고 문자 주셔서 이 안내문 받으셔가지고요. 교회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052님께서도요. 감사합니다. 축제. 아, 가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연합합창단의 에이맨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0: 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여수 성광교회 김덕자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째, 받은 은혜로 용서합니다. 오늘 21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아비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율법대로라면 시므이는 심판받

있다 마땅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모욕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하지요. 다윗은 심의가 아닌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해요. 광야의 시간과 수많은 사건을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쉽게 심판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23절에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 준 사람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둘째,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24절부터는 므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손질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떠난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시바가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반역했다고 모함한 상태잖아요. 므비보셋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므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기에 나귀를 준비하려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참 놀라워요.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왕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당장의 억울함보다 은혜가 먼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런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29절에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합니다. 그러자 므비보셋은 30절에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고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므비보셋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을 가져도 괜찮고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왕만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재산보다 체면보다 내 권리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늘 양보하고 말 못해서 오해와 따돌림으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동생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외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몸까지 다치게 하며 감정을 드러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늘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 동네 어른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착한 친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도 했죠. 그때 한 친구의 질투로 거짓 소문과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변명도 싸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따돌림이 지속되니 계속 극단적인 생각만

0: 것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전학을 가게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숨을 쉴수 있었지요. 28절의 므비보셋은 시바의 모함으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도 변명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려요. 저도 므비보셋처럼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것밖에 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절절매던 삶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했듯 이제는 저도 자신을 용서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게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구들과 부모님의 부탁을 받을 때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때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한 학생처럼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스스로를 정죄하곤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살고 인정받고자 애쓰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므비보셋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체면을 잃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 므비보셋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용서와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을 보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미워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정죄하며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므비보셋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전히 재산과 체면과 인정에 집착하는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모두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세종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세상의 위협을 돌파하는 신앙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을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압도적인 상황에 포위된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서서 믿음의 항우를 벌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소위 850대 1의 대결을 벌인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누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맞짱을 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승리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에 싸운 이야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대결한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대결 구도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71명의 강력한 권위자들이 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 힘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세당당한 공회 당국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준 높은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학력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세울 학력도 없고 율법을 해석해낼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수준 높은 설교를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들이 경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고심하던 공회원들은요,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 단서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내세울 것도 없이 평범했던 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그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자 공회원들은 제자들을 법정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더 이상 이 일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봐야 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들이 취한 조치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금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비겁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줄행랑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말씀의 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결국 공회와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징발을 어떤 명부도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한 후에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무엇이 그들을 권세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그 첫 번째 해답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할 것도 없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울 학력도 재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문벌 좋은 자들이나 권력자들 혹은 지혜 있는 자들처럼 소위 있는 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났을까? 냉큼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골머리 연구하던 그들이 내린 판단은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변화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다거나 권세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본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변화는 세상의 지위나 정치적인 권세나 사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성도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거는 진정한 헌신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가진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변할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꽤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도무지 변화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이전과 이유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제법 인물이 될 것 같더니 이제 큰 인물로 자랄 것 같더니만 성장하면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신방하다 보면 가정에 그런 인물이 꼭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인 거죠. 오래도록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실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불신앙에 익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충 만나서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변화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담대하게 대답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당국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를 권력자들의 권세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었고 담대한 말씀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정식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회의 당국자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 재력,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것을 비교해도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와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보다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길지 않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 혹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죠. 그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1936년에 평양의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일제의 탄압을 받을 때 아닙니까? 일제의 신사 참배를 하라는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투옥이 되셔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했지만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셨죠. 목숨을 걸어서 예배당을 지킨 겁니다. 한국교회 죽지 않은 이 풀뿌리 신앙이 바로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선대들 덕분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나 혹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더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마라 이렇게 엄포하고 협박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부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옳은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벌한 세상 권력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사도들의 이 담대한 활약상이 22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마무리가 조금 갸우뚱하는 마무리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0년 된 앉은뱅이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장치인 것이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세대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세 된 앉은뱅이의 치유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했던 병든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밑그림입니다. 구원의 밑그림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이 그곳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배웠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걷게 만들고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40년 신앙 인생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긴 신앙의 여정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문벌도 좋고 재력도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히 여길 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돼요. 대충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 만나는 것도 대강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밀착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강 세상 힘 의지하다가 안 될 때만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이 세상 권력을 충분히 믿음으로 돌파하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세종원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광양 구략교회 조선영 사모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 학벌, 돈과 명성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직업 아니면 훌륭한 외모, 한계 많은 훌륭하고 좋은 성품, 모두 이 세상이 흠모하는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많은 힘을 갖게 하는 것들이죠. 이렇듯 세상에 흠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보란듯이 살아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산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극히 경외함으로 잘 섬기면서 누리고 살았다면 결코 헛되지 않고 한평생 잘 누리고 살다 갑니다 라고 행복하고 기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극진한 찬양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한 건가요? 7월 7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세요. 목사님과 사연 나누시고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면 긴급,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쓰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서등립교회 서생석 목사님 모시고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고요. 온누리 50이 노래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서등립 교회 서생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저번 주라고 해야 하나요?
1: 이번
0: 주 주일이죠.
1: 예, 예, 네. 예.
0: 맥초 감사 주일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전반기 맥주 감사 주일이고
0: 네.
1: 후반기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맥주 감사를 드렸거든요.
0: 네.
1: 근데 여러 가지 우리의 표현도 있고 감사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다.
0: 아, 네. 아멘.
1: 그렇게 좀 큰 네. 주제를 달고요.
0: 네.
1: 아무튼 사랑이란 것은 표현되어야 한다.
0: 네.
1: 표현되어짐으로 존재한다.
0: 네.
1: 그렇게 좀 전제를 하고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0: 네.
1: 그래서 사랑은 말아야 되고요. 아멘. 사랑은 또 행동해야 되고
0: 네.
1: 사랑은 또 희생해야 되고
0: 네. 아멘.
1: 무엇보다도 사랑은 우리 안에 그 관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따라서 오늘 또 고백하며 사는 삶이 감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완성으로 고백되지
0: 네.
1: 않을까 그렇게
0: 네.
1: 생각해요. 그래서
0: 네.
1: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지만
0: 네.
1: 거기에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완성되는
0: 아,
1: 그런
0: 네.
1: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그렇죠.
0: 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사연 나누기 전에 준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다 임하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요한일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0: 아멘.
1: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전남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소망의 기도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0: 아멘.
1: 노력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자랑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사랑은 표현될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음을 믿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또 행동하고 시간을 내고 또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하나님 많은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 몸이 아파서 고통나는 분들 오늘 소망기도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짐으로 기도 드려짐으로 상달되는 또 하나님 응답을 받는 놀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붙드시고 또 우리 귀한 피디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9950번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남성교회 임원들이 상반기를 보내고 남성교회 내부에 모임이 침체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임원들 간에도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서 야외에서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고민과 아픔들을 나누며 다시 한번 화이팅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0: 올 한해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뭔가 믿음직한 기도 제목처럼 저는 들려요, 목사님.
1: 그렇죠. 네. 네. 참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 네. 기관 속에서 최선을 네. 다해 봉사하는 분이 이렇게 네. 또 이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네. 그러나 이런 움직임, 또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예, 분명히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어요.
0: 아멘. 네.
1: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찾으면 찾아낸다 그랬거든요.
0: 네.
1: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했으니까 작은 소음 모임부터 시작해서 전체 모임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에 임원들이 먼저 영적인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이 교회가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9950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소속되어 있는 남성교 임원으로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한 후반기에 대한 이 기도 제목, 어떻게 하면 남성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린 것,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임원들의 모임, 특별히 오늘 9950님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고 남성교를 통하여 교회가 활력을 얻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길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0: 아멘.
1: 거기에 원란 부흥의 도화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회원들을 사랑하시고 임원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신실하게 어떻게 하면 감당하고자 머무르치는 9950님에도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심이 귀한 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5970번님의 사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13일입니다. 저희 집사람 서선희 집사가 자궁, 난소, 나팔관 제거 수술을 앞두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큰 수술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 있는 모습을 놓고 늘 기도하는 남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예,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있기를 반절히 바라고요. 또 인도하심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5970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 아내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지금까지 성실하게 또 믿음 안에 사랑 안에서 잘 살아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3일 날 아내 서선희 집사님이 귀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걱정도 되고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모든 걸 안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의사 되신 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우리 서선희 집사님을 붙드시고
0: 아멘.
1: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0: 아멘.
1: 수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는 귀한 종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로소 5070님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의 역사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귀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수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선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겨 잘 넘어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873번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 위해 기도 요청드립니다. 오랜 기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고 현재는 은퇴하시고 늘 성경필서를 하시고 여전히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아빠 위해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86세이시고 오랫동안

0: 전립선 암 투병 중이십니다. 늘 건강과 강건함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늘 보필하고 계시는 엄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5남매의 손주 6명을 키워주셨는데 최근에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치료를 하시긴 하지만 81세 고령이시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평생 교육자 사모로 엄마로 할머니로 사시고 계시는데 주여 어여쁜 딸 허리 꼭 치유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네 우리 사모님.
1: 그렇죠. 네.
0: 목사님도 암투병 중이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1: 사모님도 지금 계속 또 남편 치료도 간호해야 되고요.
0: 그렇죠. 허리까지 아프시고. 하나님 은혜 정말 많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네. 네.
1: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은퇴하신으로도 좀 16년 지난 16년이죠. 그러니까.
0: 그러시네요. 86세시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사모님도 강건하시고요.
0: 아멘.
1: 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8873님 오랜 기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이제 은퇴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며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님을 위해 또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8874님 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0: 아멘.
1: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님 오랫동안 전립선 암투병 중이라 하는데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휘하시고 하나님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해하는 남편을 보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여러 가지 허리가 안 좋으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 목회 사역에 마음 쓰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귀한 사모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귀한 사모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남편과 그리고 사랑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모님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허리를 좀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8874님 은혜 주시고 아버님과 어머니 영성을 잘 이어받아서 이들의 가정도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복된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이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신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최명자 사모님께서 부르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0: 상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이런 중요한 축제 앞에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죠, 목사님.
2: 그렇죠.
1: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존경하신 거룩한 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 아멘.
2: 이번은 나라사랑축제 참 놀라운 일이 계획되게 하시고 이 놀란 역사가 여수에서 이렇게 이번에 시작되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1: 아멘.
2: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그들이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놀란 기도점을 얻는 놀란 축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가 어떤 은혜로 시작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수시의 이 세계선 박람회 홍보되고 우리 여수 지역이 단위 전남 동부 지역이 다시 일어나는 놀란 계기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2: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전남 동부 국동방송 직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정말 전남 이 나라사상 축제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모든 악에서 떠나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기도 사연입니다. 8047번님의 사연이고요. 사랑하는 어린 조카를 위해서 기도 요청 드립니다. 현재 6살인데 아직 말을 못하고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조카의 치유 위해서 조카가 해외에서 지내고 또 동생 내외가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조카에게 건강과 동생 내외에게 어려움이 말로 닿을 수 없겠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2: 그래요.
1: 네, 조카가 해외에서 지내고 또 그 부모님도 네, 현재 또 떨어져 지내고 있고
2: 지금 여러 가지 그 6살 정도 되면 이제는 좀 말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지장애 있게 되네요.
1: 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서.
2: 해외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1: 네.
2: 아, 참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새로운 돌파가 되고 시작되면 됐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8047님. 사랑 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조카가 지금 인지장애로 말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손길 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이루어진 계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귀한 조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조카가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결과가 있도록 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2: 또한 이 동생 네 분 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지역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또 힘주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2: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때 더 놀란 역사가 현장이 그들 앞에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

0: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8047님 은혜를 주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이어지는 사연은 5088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보의 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기나긴 실직 기간으로 삶이 막막하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계신다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네.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1: 네.
0: 남편이 무도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편도 지금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상황인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좀 계약가적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1: 아멘.
0: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5088님 중보 기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의 기도 역사는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중보 기도가 우리 5088 가정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 아멘.
0: 하나님 남편이 이 실직 가운데 있는데 이 직장 구하는 부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남편도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수의 길이 열림으로 이 가정의 기나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돌파구를 맞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고 있는 우리 5088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기도를 믿고 있는 이분에게 놀란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우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중보 기도의 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의 선하신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3081번님의 사연이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3 첫째 아들이 키가 162cm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초등 5학년인데 157cm예요. 동생이 형을 키로 놀려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젯밤에 첫째 아들이 펑펑 울면서 이 키가 끝일까 두렵다 하고 애들이 놀려서 힘들다 하더라고요. 우는 아들을 보니 부모로서 가슴이 미워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혈류병을 낫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첫째 아들 성장판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주님. 사연 주셨습니다. 엄마가.
0: 또 형제간의 그런, 네. 그런 다툼으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1: 네.
0: 그 간절함은 답이에요. 또 이 간절함 속에 아이도 또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귀한 가정에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308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아들 기도 제목인데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 하나님께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잘 자라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성장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잘 먹고 또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으로 더욱 성장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형제 간에는 동생과의 관계, 더 참 놀라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의 애를 잘 또 키워나가는 귀한 형제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키 크게 달라는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큰아들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세계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또 믿음도 더 커 나가는 귀한 아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당신은 선하신 이 가정에 늘 넘쳐나고 늘 웃음과 소망과 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줄 믿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소망의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 주신 것들

그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도록 버려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작아지시길 바라며 오늘 나누지 못한 기도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서등립교회 서생석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시고 기도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어려우시다면 나에게 필경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이루어낸 성과로 내가 가진 여러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고략교회 조선영 사모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통체육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

음악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집사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광양 참된 교회 이한송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지 마시옵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굽여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귀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고자 복음 전파를 하고자 주의 말씀을 싣고 담대하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0: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서 사랑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룰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망정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서로 배려하며 나누고 소통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선뜻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속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편견 없이 환대하고 오직 복음의 본질로 29년 동안 치유사역을 이어온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와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충남 천안 시내의 무속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돕는 선교 사역을 2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3월 임 목사가 복음 사명으로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현재는 12주간 제자 훈련을 받은 교인 10명이 이 환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신당 정리를 요청하는 무속인들을 위해 직접 신물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일까지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곳의 신당을 철거해 이들을 건전한 신앙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세 차례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도 남편과 사역을 지켜온 박옥진 사모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무속인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속인들의 손을 묵묵히 맞잡아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을 돕는 섬김이 교계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교주가 사법당국에 구속되더라도 외부의 수사를 핍박으로 위장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단 교주들의 사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아가동산 김기순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JMS 정명석 등은 성폭행이나 횡령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조직과 연계 기반을 상당 기간 유지해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신천지 이만희 씨가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 역시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을 단속하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정부 당국은 이단들의 교리 변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탈퇴자들을 품어낼 선제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 대규모 긴급 구호 물자와 이동식 의료 인프라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자체 전용 화물기 4대를 동원해 총 145톤 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를 현지에 수송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모두 갖춘 대형 이동식 현장 병원을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현장에 전문 의료진들을 급파해 지진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이재민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정수장비와 위생용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측은 이번 재난구호 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이재민들에게 치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킹스테이블 아시아가 서울 해성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환대와 리더십 양성을 위한 전문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킹스테이블 아시아는 다윗 왕이 장애를 가졌던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평생 함께했던 성경 말씀에 기초해 장애인을 복음의 주역이자 선교사로 세우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단체는 이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학 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구호물자 공급과 해외 현지 선교를 책임지는 전문 미션 기구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건강 문제나 안식년 등으로 국내에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선교 지원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통합총회는 전국 노회가 최소 한 개의 선교관을 마련하는 이른바 1노회 1

선교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귀국 후 머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전국 선교관의 위치와 예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국 16곳의 교회가 선교관 제공에 동참했으며 서울 승리 명성교회와 경기도 고양 거룩한 빛 광성교회 등이 총회 선교관을 수시로 관리

0: 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9도, 순천 31도, 광양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에 1, 2, 3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어 안에 모든 철자를 더해서 100점이 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정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돈, 머니도 아니고 사랑, 러브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태도, 마음가짐, 애티튜드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특히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릴게요.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행복을 행복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다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54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구원할 자, 변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족에게 배신당하고 숨은 곳까지 밀고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절박하다 못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0: 죄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느지막히 찾아온 장마철,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이 기간이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묻어둔 북한군의 지뢰가 집중호우 때문에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가 있어서 군 당국에선 거듭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선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하천을 통해 지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를 발견했을 땐 절대로 만지지 말고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전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지뢰가 이미 오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죠. 매일같이 장벽을 올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뢰를 매설하고 남과 북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지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그 기도를 함께하고 계신지 계신 곳도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무어람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이나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우리 하얼빈에서 애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이동하는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새싹회원 찾아오셨는데 어디서 이동 중이실까요? 우리 군 장병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0490님의 기도에 한 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 피해 같은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시면서 소원에서도 기도의 한 줄로 출석해 주셨어요.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합니다. 남자 아나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시면서 7352님께서 새싹회원이신데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애청자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첫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우리가 한 주씩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찬양과 함께 격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7352님 반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문자 주셨으니까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출석 인사와 기도의 한 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출석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우리 서머 스페셜에 특별히 또 만나보는 한편 차이 특집 시간 북한의 상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울산에서 듣고 계시는 5495님도, 점심 식사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1103님도, 집에서 애청하고 계시다는 우리 새싹 회원 3797님도요. 오늘의 한 뼘을 함께 좁혀가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상식 퀴즈로 선물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 한 뼘 한 뼘 총 두 뼘을 좁혀갈 준비 되셨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 뼘 첫 번째 상식 어제처럼 보기를 내어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요? 어떤 연령대의 탈북민분들이 가장 많으실지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20대, 2번은 30대, 3번은 50대.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 1번이 2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거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전해주신 우리 3392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드리며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금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승세를 타다가 꺾이던 때가 있었어요. 북한의 그 정치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조금 강화하면서, 다시 말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젊고 패기 있는 그 나이대가 지금 몇 살, 몇 연령대일까요? 아직 너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도 우리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20대, 30대, 50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20대 분이 가장 많을지, 30대가 많을지, 50대가 많을지. 7368님의 요 이야기처럼 제 주위에는 전부 이 연령대시더라고요. 북에서 오신 분들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많이 더운데 더운 날씨에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연령대가 많을지도 궁금한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목마른 내영혼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지를 내어봤어요. 1번이 20대, 2번이 30대, 3번이 50대인데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40대도 많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일단 40대는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50대 가운데 정답은, 저희가 두 번째 상식도 남아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 50대입니다.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알쏭달쏭하지만 아마도 3, 40대가 아닐까요? 5757님. 그리고 20대 패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644님. 맞아요.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나이로 따지면 이 20, 30대가 정답이에요. 20, 30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신데 혹시 고난행군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나면서 이때 탈북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3644님이 말씀하신 패기 있는 분들, 20, 30대 분들, 이분이 지금은 50대가 되어서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드려야죠. 다시 생각해보니 50대인 것 같습니다.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저도 항상 이런 고백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제주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50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외쳐주신 8389님. 근데 그쵸. 운전 중이어서 긴 문자는 생략합니다. 3번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이 50대를 생각하신 그 이유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차하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통일을 대비하기에, 준비하기에 참 다양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하셨는데, 이 제 원고를 보신 건지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로 준비하고 있는 요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0684님, 일단 저희가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탈북민 분들 중에서 오늘도 근데 퀴즈를 맞춰주시면서 제 주변에는 50대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맞춰주신 분들이 덜어 계신데 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를 나눠주시기를 기다려 볼게요. 탈북민 중에서 우리 이곳에 정착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 비슷비슷하고 그 차이가 적으면 제가 문제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요거는 더 좀 생각해보기 쉬운 게 간증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이나 영상, 콘텐츠를 자주 접하시잖아요. 그리고 OLP데이 애청자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곳에 출연하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성별이 월등히 많습니다. 요거는 오답률은 적지만 첫 번째 상식보다는 참여율도 적네요. 참여율이 적은 만큼 여러분 선물은 뭐 더 당첨될 확률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근데 이곳에 정착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요게 현저히 요 성별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는 중국으로 가나요? 5216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가신 그 무수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건너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 성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정답이랑. 8482님은 오늘도 저는 만납답니다 하시면서 오늘 만나신 분의 성별은 어떤 분일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이 적은 요 성별분들을 뵙는 게 훨씬 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는 여기까지 하고요. 샵 1069번으로 여성분이 더 많을지 남성분들이 더 많을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우리 북한 상식. 탈북민 가운데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0091님 얘기해 주셨고 6585님은 저희 교회에도 돌진한 딸아이와 북에서 온 자매님이 다니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사연 읽어주시면서 힌트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남성은 중국으로 여성은 한국으로 라고 생각해요. 8087님 그쵸. 근데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답의 비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는 요 성별의 비율 그리고 한국으로 오시는 비율 그리고 한 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도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힌트를 한 번 더 드리자면 북한에서 지금 그 경제생활을 하는 주체가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은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성별이 더 많거든요. 북한에서 배급제를 하고 직장을 여기여기를 배치를 해주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반대 성별은 한 성별은 조금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요 성별이 경제적인 주체활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몰래 이렇게 나가다가 그곳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성별이 더 많을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할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지금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성별은 어떤 성별일지. 아, 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한 분께서는 맞아요. 저희 간증을 들을 때면 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08님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가게 손님이 많아서 OFP데이 놓치는 줄 알고 슬펐어요. 손님 보내고 글씁니다. 오늘 안 놓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답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정답을 맞춰주신 9908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신이 없지만 듣기만 하지만 자꾸 보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봅니다. 3249님, 여자가 정답인가요? 여자가 정답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신감을 내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할 텐데요. 일단 그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지금 장마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좀 주도하는 그 주체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는 건 남성, 이곳에 오는 건 여성이 아닐까요 하신 분도 계신데,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여성은 눈에 좀 덜 띄고 중국에서 일하기 쉽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 흔히들 아시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지만, 북한 식당, 중국에서의 북한 식당, 그리고 몰래 몰래 일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여성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통계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인권단체나 정부에서는 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수십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몰래 살아가고 있는 중에 여성분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9434님이 친히 또 검색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여성분이 72%, 남자가 28%라고 하네요. 맞아요. 차이가 참 크죠. 7962님은 답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아픈 퀴즈인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북한 땅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의 한 줄을 바로 또 올려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대프리카인 대구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땀 흘리고 방송 듣고 있으니까 선물 주세요. 0697님 감사합니다.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에어컨에 있지만 우리 더위 가운데 계신 분들, 특히나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더위 가운데 계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 에어컨이 조금 유행한다고는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또 고위급을 중심으로 그렇게 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북녘 땅에서도 이 무더위 가운데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퀴즈 상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두 문제 모두 정답인 것 같아서 기대해봐요. 아, 이거 제가 놓칠 수도 있었는데 직접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7486님도 제가 선물 보내고요. 제 주변에도 탈북민 여성분들이 꽤 계세요. 8821님. 와, 이미 그 작은 통일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세요. 같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도 여성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27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참 위대하죠. 그 엄마는 자식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여성 탈북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0684님 와,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사선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 결단을 하시고 혼자서 그 강을 건너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이곳까지 오는 그 사선을 수많은 산과 강과 또 하늘을 가로질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때문에 아까 한 청취자분이 마음이 아픈 퀴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 해피데이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또 극동방송 가운데 우리 북녘의 소식을 듣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선물 당첨자는 방송이 끝나고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샵 1069번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드렸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이런 마음이 저는 더 감사드려요. 북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바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산을 쌓아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도 한 뼘 한 뼘 더 좁혀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OAP데이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 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7255,

0: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무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7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투시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나기 전 가방을 싸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방은 꽉 차고 지퍼를 닫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건 이 가방 속에 담긴 물건보다 함께 웃었던 사람들, 또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행복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짐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는 걱정보다 기대를, 염려보단 감사를 가득 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서머 스페셜 둘째 날, 여러분의 마음은 가볍게, 기대는 가득 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원한 음악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은혜의 감동의 찬양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맞춰서 함께 여행으로 채워가며, 또 서머 스페셜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더 라이트 워십의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또 찬양, 또 찬송가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 오프닝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행.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고 싶어요. 여행 갈 때, 보통, 짐 가득 캐리어에 담고 가시나요? 어떠신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또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가방 하나만 크로스백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만 딱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박인데도 캐리어 무겁게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다양한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는데, 저는요. 저는 최근에 좀 1박으로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캐리어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백팩을 그냥 메고 다녀야 되나, 지하철을 가야 되면 캐리어를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 지하철 환승 구간 또 걸어가려고 하니까 백팩을 또 물고 들고 다니기도 좀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그리고 서서 버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가방을 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캐리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건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이게 짐을 가득 채워서가 아니라 아무튼 이동 중에 편리를 위해서, 아무튼 캐리어가 있으면 굴려가면 되죠. 그냥 손에 가볍게 바닥에, 요즘 워낙 바닥이 다 매끈매끈 좀 이렇게 다 편하잖아요. 뭐든지 다 캐리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끈다라기보다는 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게좀더 편한 것 같은데, 표현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여행 말고 멀리 갈 때, 그리고 휴가철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여행을 가실 것 같아요. 그때 캐리어 짐을 어떻게 많이, 어떤 분은 필요한 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다들 여행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근데 사실 저 경험상으로 여행 갈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작 안 쓰는 물건들도 많더라고요. 필요해서 챙겨왔는데 안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진짜 필요할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거 챙겨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그리고 퀴즈 문제 한번 이어갈 텐데요. 여행과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로뎀나무의 기차여행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함께 듣고 옵니다.

이 찬양 들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적 기차 안에서 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예수님 이야기. 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잠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유튜버죠. 유튜버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믿으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믿지 않으시겠지만,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모태신앙인이었다고? 아, 방금 찬양을 들으니까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릴 적 부모님 손 잡고 교회 가셨던 추억들이 있으셔서 또 교회를 현재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중간에 잠깐 방황을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뭐 다 다를 것 같은데, 아, 저는 또 여행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 가는 곳 장소도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난 우리들의 발걸음. 아,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쩌면 또 행복한 발걸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 품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것입니다. 네,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아직 예수님 믿고는 계시지만 교회 안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그 아름다운 여행의 길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에 들어... 아, 중간이 아니죠. 퀴즈 문제 올려드려야 되는데, 퀴즈 문제, 오늘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여름철에 물놀이를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성경인물은 누굴까? 오늘도 성경 넌센스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름철에 물놀이를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성경인물은 누굴까요? 네, 여기서 문제의 힌트는 물놀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인물 중에 네 사람을 뽑아서 올려드릴 텐데, 이 중에서 오늘 퀴즈 문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시죠. 1번 모세, 2번 요셉, 3번 베드로, 4번 다윗. 네, 좀 헷갈리시죠? 여름철 물놀이를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인물은 누굴까? 1번 모세, 2번 요셉, 3번 베드로, 4번 다윗.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가 힌트라고 했죠? 물놀이라고 하니까 물에 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놀이니까 물에 떠 있어야 되죠.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는 좀 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물놀이라고 하니까 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사람 중에 주인공이 있는데 1번 모세, 2번 요셉, 3번 베드로, 4번 다윗.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 아, 오늘 인물 중에 참 다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힌트를 물놀이라고 해서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답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고요. 아, 힌트를 더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 사람들 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게 힌 이야기를 하면 힌 이게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물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힌트를 드렸죠. 물 위에 떠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그렇다면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물 위에 떠 있으면 물놀이 할 때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자, 1번 모세, 2번 요셉, 3번 베드로, 4번 다윗. 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올려주십시오.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이 제가 생각난 찬양인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이 찬송가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찬송가가 갑자기 이 찬송가를 듣고 싶은데 혹시 생각나신 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일단은 찬양 제가 준비한 찬양 있는데 보이시스의 바다여행이라는 찬양 먼저 듣고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이 찬송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언덕을 떠나서라고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네,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 이렇게 또 저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꼭 누구와 같지 않은가요? 물에서 놀다가 빠졌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주인공의 그 사람처럼요. 아우 오늘 틀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물과 관련됐다고 하니까 거대한 큰 바다를 이렇게 가르는 그 주인공도 올려주고 계신데 네, 오늘 물놀이라고 해서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 인물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문자 9396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0782님도 오늘 문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정답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데 오늘은 오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782님 문자 틀리셨어요. 네,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죠. 네, 본인만이 아십니다. 왜 틀렸는지. 829님도 오늘 오셨고요. 그리고 0688님도 할렐루야 틀리셨습니다. 정답을 할렐루야까지는 정답인데 뒤에 답이 오늘 넌센스 퀴즈라고 해서 물과 관련되라고 했다니까 오늘 다른 사람 제가 의도했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살짝 이렇게 문제를 내고 아 이분이 맞다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물 위에 떠있다라는 그 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도 정답을 저도 네 우겨보겠습니다. 네, 6230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답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 처음 올려주신 문자 중에는 좀 이렇게 오답을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힌트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정답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0567님은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그런데 오답이네요. 네, 답을 틀리신 분들도 계신데 아,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답을 너무 쉽게 내주셔가지고 오답일 거의 없을 정도로 100% 맞힐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넌센스 퀴즈만에 어쩌면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375님도 오늘도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0: 하시면서 네 답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1778님께서도 순천에서 듣고 계신데 후덥지근하네요. 시원한 물놀이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답을 올려주셨는데 네 오늘 참 오답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래서 제가 네 오늘 퀴즈 문제를 내서 정답자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7호님 새싹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오늘 새싹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답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은 네 조금씩 틀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우리 뭐 퀴즈 문제의 정답이 사실 정답이 아니죠. 넌센스 퀴즈니까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답은 늘 함께 고백하지만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네 나라사랑 축제 관련된 소식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잠시 듣고 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나라사랑 축제 관련된 소식 듣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할 말씀 있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오셔야 되는 이유. 일단 700명의 어린이 대연합 무대에 압도되실 겁니다. 분명히 압도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하나 된 그 안무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은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라 사랑 그 애국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그 현장에서 마음속에 그 감동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나라 사랑이라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애국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함께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 뜨거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나라사랑축제 국동방송이 진행하는 나라사랑축제에 대한 소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도 이미 사전신청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들어오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이신 분이 전화로 저 갈 거예요 저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 문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나 시각장애인인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

하시면서 무조건 신청된 거죠? 신청된 거죠? 하시면서 몇 번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청하시는데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안 보이시는데도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쭈니까 찬양이 좋아서 저는 기로 느낄 수가 있다고 또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도 이번 나라사랑 축제 특별히 여수에서 진행됩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 이 현장에서 함께 나라사랑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죠.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참석 안 하신다면 아마도 후회하실 겁니다.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꼭 그리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함께 손잡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느 하루만 해도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좌석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면 아마도 나중에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찬양 심폴 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내는 이 찬양 찬송 마지막 찬양송이 될 것 같아요. 이 짧지만 중간에 끊길 수도 있는데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과 함께 오늘의 퀴즈 문제 그리고 축제라는 그 신청하실 분들은 별도로 축제라고 두 글자 올리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0075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주소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0567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네, 처음에는 틀리셨는데 나중에는 수정해서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세요? 또 새싹으로 오신 분? 네, 저는 처음 오신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아, 가능하면 모든 분들께 보내겠지만 무조건 네,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네, 0075님과 0567님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제라고 신청해주시는 분들 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나라사랑 축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내일도 있으니까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또 찬송가도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또 멀리서도 인사를 주시는 분들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문자 남기신 분들도 계신데 다 소개 못해드렸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18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7174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244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찾고 계시면서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보낼 시간, 어플 메시지 보낼 시간입니다. 오늘도 꽁투 퀴즈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정답 보내시면 맞힌 분에게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

0: 호호.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교회 방학생들, 방학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교, 이렇게 정답 옆에다가 써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천사가 빠졌네.
1: 영원한 천사 그거 빠졌네 오늘.
0: 네, 오늘 네. 빠졌네요. 아이고.
1: 자, 고현 집사님도
2: 네,
1: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꽁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잘 듣고 너무 웃지만 마시고 정답 보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웃다가 정답을 안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이게 문제. 이게.
1: 특별히 이제 방학생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재밌다. 예.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우 네. 재밌네 하고 이 라디오 끄면 안 돼요. 예.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장. 한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0: 한 줄로 쭉.
1: 아, 쭉쭉쭉.
0: 쭉쭉 한 줄로.
1: 그래가지고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선물을.
0: 아 그럼요 그럼요.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1: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예. 선물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0: 예, 많이 준비됐어요. 아, 자, 아주 그냥 너무 차요. 너무 차.
1: 문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0: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1: 그렇습니다.
0: 우리 준비됐습니다.
1: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0: 예.
1: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샵 1069번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예요.
0: 예.
1: 전국 어디서나 50번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0: 예.
1: 어플 메시지는 공짜입니다.
0: 예. 예.
1: 극동방송 어플.
0: 어플 있습니다.
1: 어플 까신 분들
0: 예. 어플 깠습니다.
1: 그쪽으로 예. 회원 가입을 해야
0: 예. 그래야
1: 메시지를 예. 보낼 수 있겠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와, 전영천 목사님 기다렸다고.
0: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8845번이.
0: 예.
1: 자,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아주 좋아하고
2: 벌써
1: 계세요.
2: 재밌대요.
1: 그러니까. 네. 너무 재미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정답
0: 문자를,
1: 보내는 걸
0: 문자를 못 보내.
1: 특히 방학생들.
0: 예.
1: 방학생 무교생들
0: 예.
1: 옆에다가 꼭 몇 년 방학
0: 예.
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무교생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0: 예.
1: 힘찬 목소리 기다렸다고 또 4827번 님도 오셨고 벌써 재밌다고.
0: 이거 어쩝니까? 이거.
1: 자,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세계로 갑니다.
0: 예?
1: 저희가 이제 꽁트 하니까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집중하시고. 근데 끝에다가는 무조건 예, 저희가 퀴즈 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 배고픈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곱 홈쇼핑의 메인 쇼호스트 고현입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 두 번 다시 이 가격 이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초특가 타임 세일. 자,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국산 붉은 팥 100%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끓여낸 웰빙 야곱 쭉입니다.
3: 예, 구성이 미쳤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뜨끈한 죽 한 냄비에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한 설탕 고명까지.
1: 와우, 꽉 찬 구성 너무 좋은데요. 자,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 카드는 안 되죠?
3: 당연하죠.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닭 한 가지 현물 결제만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신 장작권. 그 장작권 딱 하나만 양도해 주시면 이 모든 구성을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자, 서두르시고 전화 주세요. 어머,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었네요. 여보세요? 고객님?
4: 산에서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냥꾼 애사라고 합니다. 아, 화면 보니까 침이 고여 참을 수가 없어 그 족 제가 삽니다.
1: 아이고, 애서 고객님 목소리에서 이미 공복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결제 조건 확인하셨죠?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로운 장작권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4: 아, 그래요. 여기 장작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가져가. 빨리 주지나 주어. 현직진 한단 말이야.
3: 네, 애서 고객님. 쿨거래 감사합니다. 장작권 양도 계약 완료. 바로 배송 출발합니다.
1: 애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야곱 죽 세트 배송 완료됐습니다. 완료.
4: 와, 죽인다. 죽인다. 죽여. 촉촉. 야, 죽인다 정말. S, M, R.

0: 너무 맛있어. 와우.
1: 에서 고객님의 충동 구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앞에 당장 배고픔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중한 영적 축복과 가치들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건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
1: 예, 음식.
0: 저희가 꽁트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1: 예, 다 나왔어요. 네.
0: 그리고 막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 뭐가 막 죽인다고 막 죽여. 아우, 죽인다.
1: 완전 죽였어.
0: 아우, 죽인다. 막 이러면서.
1: 아, 완전 죽였어. 완전
0: 그러니까. 죽였어. 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는 주간식입니다. 여러분. 예, 주간식.
1: 예.
0: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1: 예.
0: 자, 빨리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늦게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마구잡이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무나 뭐 선정해가지고 선물을 와. 드리고 있고요.
1: 와, 죽인다.
0: 그 대신 이제 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1: 예.
0: 정답을 맞춰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분들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1: 예.
0: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써주셔야
1: 예. 예.
0: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1: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팍팍 드립니다. 팍팍 드려요. 아, 완전히 그냥 내가 선물 고를 수 있어. 아, 거기다 또 덩달아 또 소개한 분들 또 특 선물 드려.
0: 오, 좋습니다.
1: 예.
0: 자, 어떤 분이 지금 피자라고.
1: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장작권 피자 바꿀 수 있나?
0: 장작권 피자.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뭐 이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자 땡이었습니다. 땡이었어요.
1: 예.
0: 샵 1069번으로
1: 예.
0: 여러분께서 정답 일단은 주간식이니까
1: 예.
0: 주간식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자 방학생 무교생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방학생 무교생 어우 막 연기자 같다고 어우, 연기자급이네요라고 모두.
2: 와.
0: 모두라고 했네요 목사님.
2: 네.
1: 아, 모두 안 되나?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
0: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네요.

0: 야곱의 축복. 네. 찬양했는데요. 아우, 지금 저희가 놀래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기절할 뻔했어.
0: 방학생들이 오늘 아우 뜨겁네요. 뜨거워. 뜨거워.
2: 와, 오늘 완전, 온도만큼 완전. 오늘 30도가 네. 넘는데 온도만큼 네. 아우, 뜨거워, 뜨겁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들이 오늘 또 그리고 선물을 아주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1: 예. 예.
0: 지금 방학생인데 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확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확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기를 준비했잖아요.
1: 예, 보기를 준비했죠.
0: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예. 지금 예. 목사님이 에서였잖아요.
1: 예.
0: 목사님이 에서였고
1: 예.
0: 야곱은 지금 야곱은 안 나왔어요.
1: 아, 예, 예. 노래가 나왔어 노래가.
2: 네.
0: 야곱은 노래가 나왔고 예. 우리 고현 집사님과 제가 쇼호스트로 변신해가지고
2: 네.
0: 장작권을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쇼로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홈쇼핑으로 예. 꾸며봤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장작권을 갖다가 이 음식으로
1: 예.
0: 야곱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1: 예.
0: 그렇죠? 자, 이 음식은 뭘까지? 오늘 목사님의 연기가 막 죽인다고 이렇게.
1: 아, 죽이면 네. 안 돼. 죽이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0: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끝끝내 나는 피자다 이러면서 쳐보는 사람도 있고. 자, 피자는 아니에요. 피자는 네. 아니고.
1: 땡땡. 땡땡.
0: 자, 그러면은 예. 보기.
1: 예.
0: 나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0: 보기 한번 목사님 예. 내주십시오.
1: 1번 팥죽. 2번 깐죽, 3번 식은죽, 4번 시래기죽.
0: 그렇습니다. 자,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1: 아, 전복죽도 있고요, 호박죽도 있고요.
0: 그러니까 사죽을 못 쓴다.
1: 판죽도 있고, 반죽. 사죽도 있어요.
0: 후보로 적어놓은 거를 다 지금 읽고 계시네, 목사.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1: 예.
0: 딱 땡기는 게 있습니다.
1: 예. 있어요, 그거.
0: 이걸로 장작권을 에서가 예. 팔았어요.
1: 예.
0: 야곱에다가.
1: 예, 맞아.
0: 아,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유, 참.
1: 아, 저도 가까다 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못 나잖아.
0: 그러니까. 자, 샵 1069번으로
1: 예.
0: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1: 예.
0: 선물 받을 수 있고 통화 가능 쓰신 분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1: 예.
0: 극동방송 어플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방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1: 예.
0: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 죽겠다고. 오늘 뭐 죽는 사람이 많네. 죽인다, 뭐
1: 죽이다,
0: 죽이다, 죽는다.
1: 시적거리가
0: 식은 죽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1: 예.
0: 우리가 아직 정답 발표하기 전에
1: 예. 제일 먼저 보낸 분들
0: 좀 빠르게 네. 보낸 분들 있잖아요.
2: 가장 빠른 분. 예.
0: 가장 빠른 분.
2: 대단해요, 이렇게 가장 빠른 이게. 시간에.
0: 그다음 가장 빠른 6083.
1: 예, 축하합니다.
2: 와.
0: 6083. 아주 빠르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좀 늦게 보냈지만
1: 예. 중간도 괜찮아. 이제 막 시작이
0: 늦게가 아니라
1: 예. 이제 막 시작이야.
0: 그래도 빨리 보낸 0430. 0430번이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1: 예.
0: 중간은 가자 한번 해볼까요?
1: 그래,
2: 네, 중간 한번.
1: 우리 중간도 괜찮아. 항상. 가만 있으면 중간 가 항상.
0: 자, 중간은 가자. 중간은 가자. 8943.
2: 와.
0: 8943 축하드립니다. 자, 저기 좀 뒤로 좀 가가지고.
1: 뭐 끝도 괜찮아. 마지막도 괜찮고 끝도 괜찮아. 무조건 그래 무조건. 예.
0: 자, 저기 뒤로 가가지고.
1: 예.
0: 1399.
1: 13. 와우.
0: 1399.
1: 네. 예, 축하합니다.
2: 와. 좋아요.
1: 뭐 하나 더 하나 더
0: 하나 더 하나 더
1: 예 하나 더
2: 와
0: 꼴등에게 선물 좀
1: 예
0: 재미있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잘 듣고

0: 있대요.
1: 예.
0: 자, 5537.
1: 5537.
2: 와. 아. 와, 야, 오늘 선물이 넘치네요.
0: 늦게 들어와도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우린 전혀 괜찮아.
0: 그렇습니다.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이냐.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 무교 교회 안 다닌다라는 정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잠시 뒤에 정답 발표합니다.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윤상은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깨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로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학을 오늘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이냐 정답을 고현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팥죽.
0: 그렇습니다. 팥죽. 아니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애서가 그걸 팔아요. 장작권을.
2: 아, 우리도 팔았잖아요 지금요. 예? 네? 우리도 팔았어.
0: 우리도 팔았어요?
2: 지금 방금 팔았어요.
0: 팔았습니까?
2: 네, 팔았어요.
0: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장작권을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간 거죠 목사님.
2: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쫓아가거든요.
0: 네네.
2: 눈에 앞에 보이는 거. 배고프니까 쫓아가고 삶이 힘드니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쫓아가는 게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2: 오늘 이 시간 예. 싹 돌리는 것도 이게 네. 아니다 할 때 들려질 때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0: 그렇죠. 그렇죠. 예. 인생에 팥죽 같은 거가 참 많잖아요.
2: 아,
0: 그거 보다가 여행이 팥죽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2: 그렇죠.
1: 맞아요.
0: 한두 번 막 빠지면서.
2: 맞아요.
0: 이제 이렇게 방학이 되죠.
2: 친구도 팥죽이 되고 그러니까. 물질도 팥죽이
0: 그렇습니다.
2: 되고. 그렇습니다. 뭐 건강하겠다고 띠박질하면서 등산도 팥죽이.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등산하지 네네. 말라는 거 아닙니다.
0: 네.
2: 예.
0: 자, 오늘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
2: 예.
0: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생방송 중에 안 되면 방송 후에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돌리도록 하겠고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무조건 선물을 방학생들 무교생들에겐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2: 예.
0: 우리 전화 되는 분들 한번 전화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2: 예.
0: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고
2: 예.
0: 자, 우리 방학 중에 최고의 방학생.
2: 오.

0: 대단해요.
1: 몇 년인가요?
0: 아. 예, 3073번님.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뭐 한 세대인데 뭐.
2: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방학생 중에서는 방학이 제일 길어가지고.
0: 아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2: 받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예 예.
3: 자. 아, 어떻게?
2: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3: 네, 안녕하세요.
2: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0: 집이죠 집.
3: 저 경남 양산이요.
2: 양산. 경남 양산. 네. 집이세요 지금?
3: 아니 차 안에. 가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저분하고 나와가지고
2: 가려고 하다가 타이밍 너무 죽인다.
0: 죽인다 우리
3: 제가 전화 가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0: 아니요 받으실 네, 줄 아니까
2: 근데 일단은 오늘 최고의 방학생이어가지고요.
0: 예.
2: 25년 예.
3: 깜짝 놀랐네.
2: 깜짝 놀랐어. 혼자 지금 어디 가시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3: 네 이제 병원을 좀 가려고.
2: 병원에 가려고. 아 네네. 그래 잠깐만 저희가 통화 한번 합시다.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3: 방송 들은 지는 좀 됐어요.
2: 좀 됐어요? 오늘 새싹으로 네. 문자는 처음 주셨네요?
3: 네, 처음. 어제 정말 큰 그걸 받고.
2: 어제 뭘 큰 걸 네. 받았어요?
3: 어제 그 사무실 나오고 있는데 예. 오프닝 사냥 듣는데 너무 뭉클해가지고 저 이제 방학.
0: 끝내야죠.
2: 끝내야 될 것 같다.
3: 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0: 예, 오늘 또 연결됐네.
2: 어제 혹시 뭐 새끼라 오프닝이요?
3: 네.
2: 아 제가 어제니까 옛날 우리 추억 얘기하면서.
3: 네 맞아요.
2: 주님
3: 맞아요.
2: 내가 여기 있어온 이찬양 들려드릴 때.
3: 네.
0: 제가 눈물 날려고.
2: 그때 몽글몽글 네. 하셨거나 마음이.
3: 네, 그 노래 제가 중학교 때.
2: 아, 그러니까.
3: 너무 좋아했던 해가지고.
2: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프닝에서 네. 옛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선교에 관한 책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옛날에 썼던 네. 일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우리 한번 네.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0: 예, 예, 예.
3: 네, 네.
2: 야, 어제 오프닝이 우리 3073번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쓰게 하셨네.
0: 와, 와 소름 돋아 지금.
2: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결심하셨군요.
3: 네, 네 사실 어제 보내고 싶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고 오늘 조금 앉아가지고 오늘 근데 너무 재밌는 꽁트를 하셔가지고.
2: 그러니까.
3: 저분들 다 뭐지?
2: 저기 지금 배우 하셔도 되겠다고 목사님.
3: 맞아요.
2: 우리 목사님 팬이시죠? 예.
3: 진짜 완전히.
0: 아, 잘생겼어요.
3: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빨개지셨네. 자, 우리 3073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지 기억하세요?
3: 아, 저 기억은 많이 했는데.
2: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산균. 아우,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유산균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어제 것까지 같이 드리냐.
2: 어제 것까지?
0: 하나 더. 아, 곡감 풀 때, 완전히.
2: 그럼 커피 하나 더.
0: 커피 하나 더.
2: 커피. 네.
0: 와, 분위기 맞다.
2: 커피 하나 더.
0: 와, 분위기 맞아.
2: 자, 그러면 우리 3073번님, 우리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한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 오프닝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저도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꼭 3073번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0: 예, 저 따라
3: 감사합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네.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3: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3: 앞으로 글쎄.

0: 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 이분은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2: 예.
1: 아, 있어요.
2: 자, 우리 3073번님 양산에서 네.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려야 될까요? 갈 교회가 있나요?
0: 아, 저 사실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저 제가 큰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 안 다녀봤다 보니까 좀 네. 두려운 게 있어서
2: 네.
0: 좀 작은 교회를 지금 금방 서치를 하고 있어.
2: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크지 네. 않은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0: 네.
2: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셔서 다음 주부터는 네. 또 즐겁게 더 이 방송 계속 들어주시고.
0: 네.
2: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해요.
0: 와. 목사님.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와.
2: 자, 이렇게
3: 너무
2: 또,
3: 좋네요.
1: 예.
3: 네,
2: 진짜. 이렇게 또 이분이 진짜 기분 좋게
3: 네.
2: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방학생.
1: 아, 빨리 또 해야 돼.
3: 네.
2: 두 번째 방학생.
1: 예.
2: 자, 또 한번 연결을 한번.
1: 어, 이분도 두 분도. 예, 7110번님.
2: 저희가 사전에 이게 연결이 아니라 지금 생방송 중에
1: 예, 예.
2: 이렇게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서 몇 년 방학이라고 주신 분
1: 주신 분 중에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21년 됐네. 7110번님. 팥죽도 맞추셨고.
2: 네. 자, 이제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예.
2: 일반 전화예요. 7110 공부원님 꼭 받아주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들 저희가 전화할 거예요. 무교도 전화할 겁니다. 7110 공부원님이 안 받으시네요.
1: 한 번 다시 해야죠. 한 번 다시. 21년이라서 사실은 네. 시그널이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하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3: 연결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1: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자, 우리 7110번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일반 전화. 오후 3시 시간대는 일반 전화는 그냥 받으시면
1: 네,
2: 돼요.
1: 받으시면 네. 돼요. 예, 예.
2: 보이스피싱 아니고 아주 좋은 전화입니다. 아유, 안 받으시네.
1: 아유, 이런 참. 이런 참.
2: 안 받으십니다.
1: 예.
2: 그러면 이번에
1: 예.
2: 우리 무교 한번 전화해 볼까요?
1: 예.
2: 무교.
1: 와.
2: 무교 한번 전화해
1: 예. 팥죽 맞추셨어요. 근데 아마 네. 옆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꼭 도움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3: 아유.
1: 3062번님.
2: 3062 무교생. 예, 전화 갑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1: 예, 1번 전화입니다. 1번 전화 자. 갑니다.
2: 여보세요?
4: 아, 네, 여보세요?
2: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가요?
4: 아, 아닙니다. 운전은 아니고 그 일하면서 그 해반 한번 문자를 했는데 연락이 왔네요.
2: 어우,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4: 처음에 맞습니다.
2: 예?
3: 처음.
4: 네, 맞아요.
2: 처음에 무교. 3062 3062번님.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아, 저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어요.
2: 경기도 어디요?
4: 그 경기도 초월이라고 있는데.
2: 어디요?
4: 초월이요.
2: 초월?
4: 네, 곤잠 쪽이에요.
1: 아, 곤잠 쪽이에요. 예,
2: 아,
1: 맞아요.
2: 곤잠,
1: 초월.
2: 곤잠, 초월.
1: 예.
4: 네네.
2: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4: 아,
2: 예.
4: 저희 팀장님이 이 방송을 좀 많이 계속 들으면서 일하셔가지고.
2: 팀장님이요?
4: 네네. 그래서 저랑 일 몇 번, 저 집 많이 들어지면서 한번 몇 번 얘기를 나와가지고.
2: 예.
4: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2: 팀장님이 옆에 지금, 팀장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4: 아, 네네.
2: 팀장님 옆에 계시는구나. 팀장님이 네, 항상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나 봐요.
4: 네, 맞아요.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계셨어요.
2: 그래서 오늘 정답도 맞추셨고. 팀장님이 알려줬나요?
4: 팀장님이요?
2: 예.
4: 네.
2: 팀장이 알려줬구나.
4: 네.
2: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주 죽이네, 오늘. 죽여.
4: 한번 해보내서 해봤는데 되네요.
2: 와, 진짜. 좋은 일터에서 좋은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네요.
4: 아, 네.
2: 자, 오늘 무교라고 보내셨는데 교회 한 네, 번도 맞아요. 안 나가봤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나가봤나요?
4: 군대 있을 때 말고는 없긴 한데
2: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좀 나가봤군요.
4: 네, 군대 있을 때는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2: 진짜요?

0: 네, 둘다 종교별로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아, 종교별로 선택, 아, 그나마 저는 기독교가 제일 편했기 때문에.
0: 아, 기독교가 좀 좋아서 어딘가는 갔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갔군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얘기, 뭐 교회 얘기 한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1: 피디님은 그냥 차 타고 하면서 그냥 좀몇번 말씀을 해주셨죠.
0: 그렇군요. 방송 들은 지는 그럼 꽤 되셨겠네요? 옆에서 일하시면서?
1: 네, 진짜 꽤 됐어요.
0: 예? 네?
1: 한몇년
0: 됐어요. 막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들으셨겠는데?
1: 그래요?
0: 전화 연결한 거는 못 들으셨나 보구나.
1: 아, 이게 저도, 저가 이렇게.
0: 아,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또.
1: 한쪽에서, 네, 일하다
0: 예.
1: 보니까.
0: 자,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 자세히는 못 들어봤어요.
0: 자,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1: 그래요?
0: 본인 거 하나, 팀장님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2: 그치, 그치, 그치.
0: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1: 네네.
0: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잠깐만요. 친하게 들려가고 있거든요.
0: 예. 아니 일단 본인 거 고르세요. 본인 거. 본인 거. 여보세요?
1: 아, 네.
0: 예, 선물 어떤 거?
1: 연어가 있다고요?
0: 예,
2: 예 연어.
0: 연어 드려요?
1: 연어, 근데 네, 연어도.
0: 연어?
2: 예.
0: 자, 연어. 네. 자.
1: 네.
0: 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팀장님 옆에 계시죠?
1: 네네. 네,
0: 팀장님 한번 바꿔보세요. 팀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네.
0: 저 김인수 PD인데요.
2: 장로님 목소리, 장로님.
0: 그러니까 목소리에 딱 뭔가 영적인 촥 뭐가 기름이 슉슉슉 흐르는데.
2: 예.
0: 팀장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0: 지금 우리 3062 청년인 것 같은데 전화 연결돼서 지금 네. 선물 골랐거든요.
1: 아, 네.
0: 팀장님 것도 하나 드리기로 해가지고 팀장님 뭐 드릴까요? 새끼라 선물 가운데.
1: 전에 뭐 했나? 좀 연어로 했어요.
0: 연어로 했습니다.
1: 저도 연어.
0: 알겠습니다. 연어로.
2: 예. 예, 오늘 자, 연어 잘 팔린다.
0: 우리 지금 306이 우리 무교생하고 영접기도 할 테니까요. 이 네.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좀 잘 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
1: 네.
0: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우리 청년 다시 한번 바꿔 주십시오.
1: 예. 네, 여보세요?
2: 예, 예, 예.
0: 네. 자, 우리 306이번님.
1: 네.
0: 군대에서 잠깐 몇 번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306이번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1: 감사합니다.
0: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네. 한번 모셔서 나중에 천국 소망도 좀 갖고 그런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1: 아, 네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0: 아멘.
3: 아멘.
0: 자, 우리 306이번이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형제님 청년이
1: 네네.
0: 아주 이렇게 수용적이신 것 같아.
3: 네.
0: 이렇게 팀장님이 방송 들으라고 하면 듣고,
2: 그러니까
0: 정답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이게 일터에서 쉬운 게 아닌데.
2: 그렇죠.
0: 일단 우리 팀장님이 또 훌륭한.

0: 하신 분 같고, 우리
1: 평소에
0: 형제님,
1: 잘해주시니까.
0: 예?
2: 예,
0: 잘해주시고, 잘해주세요. 그 팀장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팀장님이세요.
1: 네.
0: 아마 이렇게 보실 때 진짜 좋은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가보시고,
1: 네네.
0: 그래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게 되는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예, 이번 주에 꼭.
0: 이번 주에 곤지암이라고 했잖아요.
2: 예, 초월. 예.
0: 팀장님이 곤지암에서 사시고 곤지암에서 교회 다니시나요?
1: 네, 맞아요.
2: 그럼 팀장님께서 이번 덕분에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같이.
0: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도 쓸수 있으니까 방송 후에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또 주일날은 또 팀장님하고 같이 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방송에서
0: 그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 비밀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자,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아무튼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이렇게
3: 와,
2: 또.
3: 오늘 유난히 너무 감사한 날이네요,
2: 그러니까
3: 진짜.
2: 말이에요.
3: 네.
0: 자, 유난히 감사하고, 유난히 또 바쁜 날입니다.
3: 네.
0: 방학생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3: 네.
0: 시간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3: 빨리
0: 빨리 가오냐.
3: 해야겠어요. 와.
2: 아직 할 일이 많은데.
3: 네, 엄청 오늘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2: 자. 예. 8224번님.
3: 네.
0: 자, 8224번님.
2: 예. 방학 15년인데.
0: 15년 방학.
2: 예.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힘들 때.
0: 이분이 지금 되게 바쁜 중에
2: 그렇죠.
0: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2: 예.
0: 오타가 오늘 어마어마하십니다.
2: 아니, 뭐두 개밖에 안 돼요.
0: 오타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2: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0: 다 알아들었습니다. 파죽이라고 했는데 파죽이고.
2: 예.
0: 15런인데 15년.
4: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4: 감사합니다.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
0: 예, 지금
4: 많이 방송 들었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4: 차를 세웠습니다,
0: 차를
4: 장갑차.
0: 세웠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4: 전남 광주입니다.
0: 전남 광주.
4: 네.
0: 15년 방학생 맞으세요?
4: 사실은 더 됐습니다.
0: 더 됐어요.
2: 더 가능
4: 예,
2: 한 9.
4: 뜸뜸 다니긴 했는데 안간 지가 한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0: 아, 더 됐는데 그래도 15년 그 사이에 그래도 한두 번 가봤습니까?
4: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또 멀리 일 다니고 그러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4: 네.
0: 자,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2: 예.
4: 네, 다니면서
2: 화물차
4: 네,
2: 운전하시는데
4: 근데 은혜 하나님 생각나면은 기독교 방송 틀면 우리 저기 듣고
2: 예.
4: 은혜 많이 받고 빨리
0: 예.
4: 가야지 하면서
0: 네. 빨리 가야지, 교회 가야지.
4: 예 그리고
0: 우연히 듣게 됐나요, 방송은? 누구 소개로
4: 내
0: 들었나요?
4: 방송을 원래 기독교 방송을 좋아합니다.
2: 아,
0: 아,
2: 그건
0: 원래 옛날부터
2: 좋아했군요.
0: 들었군요.
2: 예.
4: 다녔기 때문에.
0: 다녔기 때문에.
2: 예.
0: 자,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그게 잘안 됐잖아요.
4: 네.
0: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잘 밀어드릴게요. 응?
4: 네.
0: 잘 밀어드릴게요. 일단 선물 투척합니다. 자,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서.
4: 커피를 좋아합니다.
0: 커피를 좋아하시면 저희가
2: 예.
0: 더치 커피도 드리고
2: 예.
0: 드립 커피도 드릴게요.
4: 예.
0: 두 가지 다
4: 감사합니다.
0: 드리겠습니다.
4: 네.
0: 그 대신 커피 드시고
4: 네.
0: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제.
4: 빨리 가고 싶습니다.
0: 이번 주부터 가야 돼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사인 주셨을 때 미루면 안 되고 이번 주부터 가셔야 되니까 자,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예, 저 따라
4: 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4: 죄로 죽었던 죄를
2: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4: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4: 나의 구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0: 아멘. 아마 화물차시기 때문에 예. 힘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자, 우리 824번님 가실 교회가 광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건강한 교회를.
1: 큰 교회에 있습니다.
0: 있어요.
2: 갈 교회 예. 있습니까?
0: 예.
2: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금방 이렇게 기도한 대로요. 결단하셔서 용기 내셔서 꼭 가시고 다음 주에 문자 한번 주십시오.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예.
2: 자, 이제 마지막 네. 통화가 될 것 같은데
3: 네.
2: 알고 보니까 제가 예. 놓친 네. 분이 있어요.
3: 아~
0: 와,
3: 와우.
2: 최고의 방학생이 네. 또 있었네요.
0: 예, 6256번님.
3: 네, 오, 30년
2: 방학생이 있었어요.
0: 와, 한 세대가
2: 30년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0: 예, 6256번님, 방학 30년입니다. 일반자랍니다. 일반자로 가니까 이렇게 싹 받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통화하고 교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예. 자, 30년 방학생 팥죽 맞춰주신 분 신호 가고 있습니다. 6256번님 오늘 첫 문자 주신 분인데
0: 예.
2: 오늘 초반에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3: 네.
2: 30년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6256번님 아 어디 가셨을까? 아, 자,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0: 예.
2: 한 번만
0: 예.
2: 더 해볼게요.
3: 네. 아.
0: 6256번님, 30년 방학이고. 30년 방학. 자, 이제 받으셔야죠.
4: 말을 안 했다는 거야.
2: 자, 예, 예, 예.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네네. 저, 김인수 PD인데요.
5: 예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2: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5: 아 정차가 안 되는데
2: 정차가 안 돼요?
5: 죄송합니다.
2: 예. 아니에요 30년 방학생이죠?
5: 예예 예, 예.
2: 그럼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5: 예 알겠습니다.
2: 일반 전화 꼭 받아주세요.
5: 예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예예
5: 예.
0: 예.
5: 예.
0: 예. 예,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시간이
0: 네. 그래도 한번
2: 아이고 한번 더 해요?
3: 한 번만 할까요?
2: 한 번 더 해요?
0: 빨리
2: 자
3: 피디님 빛의 속도로
2: 자 우리 4088
0: 네. 예
2: 4088
0: 갑니다. 4088님
3: 네.
2: 4088
0: 12년
2: 12년
0: 네. 12년
2: 12년
0: 4088 아, 일반전화입니다. 일반전화입니다.
2: 일반전화
5: 예? 안녕하세요.
2: 네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5: 네.
2: 12년 방학생 맞죠?
5: 네.
2: 운전 중 아니세요?
5: 아니에요.
2: 어느 지역이세요?
5: 여기요. 종로구 승인동이요.
2: 종로구?
5: 네.
2: 옆에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5: 네.
2: 예, 예. 방송은 네. 예전부터 들었는데 오늘 처음 문자 주셨죠?
5: 네. 예전 여기는 저기 권사님, 장로님 하는 저기라 사업체라
2: 예.
5: 계속 듣고는 있어요.
2: 아 거기서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시는군요.
5: 네.
2: 권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권사님들?
5: 네.
2: 오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5: 네.
0: 근데
2: 12년 동안 방학인데 방송 네.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찔리고 가야겠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5: 아 조금
2: 15만
5: 그 이 교회 문제로 갈등 있어가지고
2: 나오셨구나. 아
5: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시어머니가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0: 예.
5: 그냥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요. 너무 어느 정도 싫어해야지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2: 예예 예. 자 우리 4088번님 시간이 없어서
5: 네.
2: 일단 선물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본인 원하는 선물.
5: 아직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
2: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방송 끝나고 우리가 선물을 네. 네. 본인한테도 드리고 옆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드리고 좀 드릴 수 있는 네. 거 할게요.
5: 네.
2: 방송 끝나고 저희가 다시 네. 전화 드릴 테니까 그 어려움도 네. 좀 얘기하시고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네.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5: 네.
2: 예. 예.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예. 예.
2: 잠시 뒤에 전화를 드릴게요.
6: 네.
2: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분까지 일단은 했지만 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네.
1: 자, 오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0: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목은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래가는 자동차, 오래가는 집, 오래가는 명예, 오래가는 재산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권세도 사라집니다. 돈도 남겨두고 갑니다. 지식도 시대가 바뀌면 낡아집니다. 오늘의 최고의 기술도 몇 년 지나면 구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떨어진다는 단어는 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파리가 시들어버린다,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말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를 향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영원한 가치, 바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지식 같은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도 끝난다, 방언도 끝난다, 지식도 끝난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주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소피스트들, 궤변론자 철학자들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저 고대 바벨론의 아름다운 정원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화려한 신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당당한 군인들도 다 사라졌어요. 대영제국의 기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산하를 누리던 사무라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고고하던 그 당당했던 황제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 대륙의 개척시대의 총잡이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방언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하게 대화하는데 방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선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은사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왜 의인이 고난받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에는 그림자가 빛이 오면 사라지듯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불완전한 도구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가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도 내 것이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이 선물 은사를 장난감으로 여기면서 내 은사가 가장 크다, 내 은사가 더욱더 신령하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기도를 유창하게도 사랑이 없다면 영적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유익을 굳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거울을 비교해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는 청동 거울, 놋거울의 제조업으로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 뒤에 은을 입혀서 매우 선명하게 얼굴을 보여주지만 1세기의 고린도 이 거울은 구리나 청동을 아주 매끄럽게 만든 그런 금속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표면의 미세한 굴곡 때문에 얼굴 모양이 이그러져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나 지식은 아무리 깊어도 전체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내가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얼굴을 맞대어 보듯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0: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자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해가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탱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운

꿈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9장 곡에 대한 심판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 38장부터 마곡에 대한 심판의 원인을 연속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앞장의 번복이 아니라 앞장에서 밝힌 마곡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른 각도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곡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곡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자연적인 요소들이 동원되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9장에서는 곡이 완전히 무장해제당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곡의 완전한 멸망 예언입니다. 9절에서 20절 멸망 이후의 상황을 예언합니다. 21절에서 29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9장의 내용을 논리적 단계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8장 17절부터 39장 8절 곡의 파멸로 심판 당시의 상황입니다. 39장 9절과 10절은 파멸의 황폐함으로 심판 이후의 상황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곡이 장사됨으로 심판받은 자의 생명력 상실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새와 짐승들이 곡의 시체를 먹음은 심판받은 자의 최종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9장 25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심판 이후에 미래적인 전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39장은 마곡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곡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진케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됨을 암시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아울러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곡의 완전한 패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마곡에 대한 심판의 자연적인 변화에 응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단락에 와서는 마곡을 지탱하고 있었던 힘의 상징이었던 무기를 없앰으로써 결정적인 패배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앞단락에서 심판의 외적인 범위와 강도를 묘사하고 있다면 본단락에서는 심판의 내적인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마곡에 대한 최종적 심판 6절에서 8절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적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심판의 상황으로 마곡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1절 마곡 연합군을 하나님이 대적하고 2절 북방에 있는 마곡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산 위에 세우고 셋째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며 넷째 마곡 연합군들이 산 위에 엎드러져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곡의 연합군을 멸망시키시는 목적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로 주어진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선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여호와만을 신뢰하게 되며 열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20절입니다.

심판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본서 기자가 마곡의 심판의 결과보다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7년 동안 곡의 병기를 태웁니다. 11절에서 16절 곡이 장사될 것에 대한 장면이고 17절에서 20절 마곡 연합군들의 처절한 상황을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16절에서 18절 피를 흘리는 것과 정결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받아 더럽혀진 땅은 오직 피 흘리게 하는 자의 피를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수기의 내용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밝히는 문맥에서 더러움과 상징으로 해석하고 피의 해석은 더러움과 살인의 상징이며 피를 흘리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므로 피를 흘린 대상의 정체는 살인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6절에서 18절 문맥에서 마곡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피의 해석은 더러움과 살인의 상징으로 피를 흘리는 목적은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피를 흘린 대상의 정체는 마곡 연합군의 왕들입니다. 중요한 문학적 특징입니다. 상징적 기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곡 연합군들의 패배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새와 들의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통해서 잔치를 한다는 언급. 중심적인 내용 살펴보죠. 9절에서 16절. 마곡 연합군에 대한 심판은 매우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곡 연합군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완전히 빼앗기고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마곡 연합군에 대한 심판은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정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곡에 대한 심판은 들짐승을 위한 잔치로 변모되고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의 역할, 즉 기존의 질서를 바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희생제물이나 동물들을 먹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곡의 연합군들이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존 질서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21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의 미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외견상 매우 비논리적인 연결 같지만 이방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서로 연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24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현현 25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회복 묘사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감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표명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21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의 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 밝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둘째 25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 부드러움을 갖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고 회개하는 역사

0: 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무릎을 꿇고 보내는 시간만큼 매일의 삶에서 값지게 쓰이는 시간은 없다.

머무는 시간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영적 투자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어 내린 나무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듯 무릎 꿇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지키며 하루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쌓여 갈 때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 가운데로 변화됩니다. 오늘 첫 곡 시온성과 같은 교회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과 사랑 이야기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두 곡의 찬송 함께

0: 빙수보다 시원한 은희의 방송
1: 찬양으로 함께하는
2: FEBC 서머 스페셜
1: 싱잉
0: 투게더 예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게리 모리스의 내 평생이 가는 길 그리고 조이 듀엣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합창곡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많이 비 내게 있으면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기도는 많은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발생하지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일부터 하지 뭐 하며 미룬다든지 정한 시간에 약속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는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여수 성광교회 배효섭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0

201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7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 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 소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 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로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받은 복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0: 거주할 때에
1: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0: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1: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0: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1: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0: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1: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0: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0: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 아멘.
0: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받은 복에 감사하라. 아멘.
0: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세잎클로버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냥 지천에 널려있죠. 세잎클로버가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말이 행복입니다. 그런데요,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만 찾으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가지고 행복이라는 이 세잎클로버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얻으려고 행운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행운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 있고 적은 것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지요. 네잎클로버 참 귀한 겁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행운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지요. 우리가 큰 것을 찾다가 작은 사소한 행복을 놓쳐버리니까요. 결국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운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탈무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모든 일에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그 일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요, 한 몸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몸입니다. 한 뿌리에서 피운 꽃이고 한 뿌리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칼 힐트 행복론에서

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젊어진다. 감사하라,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길과도 같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현대는요, 매우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시대,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국적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요, 거의 전국에 다 전기가 들어온 것은 7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요즘은요, 별 세상이 되었지요. 천지가 개벽을 한 겁니다. 호롱불 밑에 있다가 제삿날 촛불 켜면 그렇게 밝은 날이었고, 그렇게 살던 시대에 있다가요, 그냥 스위치 한번 그냥 켜면, 스위치 한번 올리고 스위치 한번 누르면 그냥 온 그냥 방 전체가 밝아지고, 기름 떨어진다고 가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밤새도록 그냥 밝게 켜지는 바로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시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냥 돌아서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감사거리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사회학자 스탠리는요,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119 구급대를 통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100명이면요,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96, 7명은요, 90명 이상, 95명 이상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요, 보는 것마다 전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왜요? 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요. 내 옆에 안 앉으려고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옆에 앉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한 거지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맞이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그러면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이 자리를 찾아와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서 감사가 떠난 자리를, 그 자리를 메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떠나갑니다. 슬픔과 불행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늘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한다는 것이요. 감사는 마음도 품질을 않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더하기에 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고 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받은 복까지 빼앗기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받은 복까지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과자 하나 사줬는데 이것이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과자 하나 사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먹기 싫으면 내놔라. 그냥 빼앗아가는 거지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 받은 복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궁핍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 복을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
한 해에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주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수명 연장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수명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지난 밤에 자면서 죽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밤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그냥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건강 주시니 먹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먹지 못해서 떠먹지 못해서 목에 호수 꼽아가지고 그곳을 음식물 집어넣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의 병원마다 중환자실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걸어다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그래도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으면요 내 입에 그냥 입맛이 있어가지고 또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 것, 이것이 감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밥을 떠 먹을 때마다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의 만물을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만물을 드린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처음 수확한 이 곡식입니다.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두 번 수확합니다. 첫 번째 수확은 5월달과 6월달에 수확합니다. 이때는 주로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때에 보리나 밀을 가지고 그 만물을 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또 수확을 두 번째 수확을 하는데요. 그때는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 해에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3절에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땅 가나안을 주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결국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너희들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미리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어야 과정의 어려움도 기꺼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후반기 동안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는 아직 되지 않은 일을 두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여전히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맺은 삶의 열매들을 예물로 드리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그냥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누구보다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냥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온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최대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누린다고 해도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그 모든 누렸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날마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환난은 인내를 준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요,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그리고 죽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믿음의 사람의 감사입니다. 이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한대요. 질병과 고통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플 때 그렇지요. 야,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밥 떠먹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거리였는지, 내 발로 예배당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였는지, 아픈 때야, 아프고 나서야 비록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를 배우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진정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더욱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늘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요,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프다가 다시 건강 회복하면 그제서야 감사하지요.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면 얼마나 더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과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에 주신 복에 감사해야 함을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노래는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시요. 종은 칠 때까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요.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닙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의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좋지 않은 말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귀한 말 그런 말들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보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의 말과 행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너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전적으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나누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교회입니다. 민족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과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이 약속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할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또한 이루셨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나와 내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와 복은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함으로써 올해의 후반기는 더 복되고 형통한 날들이 되시고 연말에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장마철이라 습도가 참 높죠. 이 솜이 물을 먹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그런 날씨인데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뽀송뽀송하고 또 시원하길 소망해봅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그래서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몇 시간 자지도 못했는데 별로 피곤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육신도 새 힘을 얻게 되는데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 새 힘으로 이 여름을 넉넉히 이겨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사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앞서서 들으셨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테너 임웅균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생명

0: 세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소마트리오의 연주곡이었고요. 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데니정의 색스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 가이 펜로드의 영어 찬양이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드라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한국교회 이야기 첫 번째 드라마 함께하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편입니다.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2화 함께하실 텐데요. 재미도 있지만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시죠.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2화 따뜻한 눈빛의 외국인 친구

무역을 위해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뒤집히며 이응차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만다. 막막함과 괴로움에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그를 대신해 한 노인이 음식값을 치러준다.

0: 자자자 진정하고 여기 앉아서 좀 한숨 돌리게. 그 진짜 의주로 돌아가면 방법은 있고.
1: 딱히 방법이 뭐가 있겠소. 여기저기 댕기며 사정 좀 봐달라 해봐야 돼요.
0: 아이 정말 배에서 하나도 못 건지고 몸만 나오기야?
1: 그렇지요. 그냥 배에서 콱 뒤졌어야 했단 말이디요.
0: 무슨 소리야? 목숨이라도 건진 게 천원이지.
1: 앞으로 갈라니 돈이 없디요. 뒤로 갈라니 물릴 수도 없디요. 이 목숨만 붙어있으면 뭔 소용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디.
0: 아니 근데 그 멀쩡한 배가 왜 뒤집어져?
1: 남소풍이 심했디요. 아니 그 내 욕심이 과했디요. 더 씻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인삼 좀 더 팔아보겠다고 열 가마니를 몰래 더 올렸디요.
0: 아이 그럼 가라앉겠다 싶을 때 내던졌어야지.
1: 그치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인삼 한 가마니에 얼마인지 알디요? 처음엔 심향수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처지를 말하니 다들 도와주고 걱정해뒀디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어느 순간 문도 안 열어도 그러다 3일을 똘똘 굶었디요. 뭐 너무 허기디니 돈이고 뭐고 일단 먹고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다행히 어르신을 만나 큰일은 면했디만.
0: 자 여기 이거 받게.
1: 예?
0: 당분간은 욕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1: 아유, 어르신.
0: 너도.
1: 네. 꼭 갚겠디요.
0: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줌세.
1: 부탁이요?
0: 응. 아랫마을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왔는데 조선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네.
1: 조선말 선생님이요?
0: 그렇지. 아니, 그 상인이면 자네 한문도 좀 쓰고 그 천국말도 좀 할 거 아닌가?
1: 그건 그렇지만.
2: 압록강을 건너며 물건을 팔던 상인, 한문과 중국어에 능숙했던 이응찬. 하나님은 그를 존 로스의 새로운 동역자로 예비하고 계셨다.
3: 뭐라 했습니까? 선교사라 했습니까?
4: 예,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만주에 있었고 천국말 공부했어요. 천국말 꽤 잘하죠?
3: 아니,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선교를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에이, 선교하다 잡히면 죽습니다.
4: 나는 선교하자는 게 아니고 한글만 알려주면 됩니다.
3: 그러니까 그게 그 한두 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데.
4: 나 빨리 배워요. 딱 석 달만 알려주세요.
3: 그래도 그 선교사랑 매일 만나면 나도 기독교인이라 할 거 아닙니까? 조선이건 천국이건 이거 잘못 걸리면 다 절단난단 말입니다.
2: 이응찬은 예수교를 믿다 모두 처형당했다는 한 양반 가문의 이야기가 떠올라 두려웠다.
3: 미안한데 난 못하겠습니다.
2: 급히 일어서는 응찬. 그러나 당장 의주까지 갈 여비도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멈춘다. 하지만 까딱하면 관청에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4: 2년 전에 처음 고려문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 너무 친절했습니다. 고구마도 떡도 주고 마실 것도 나눠주면서 활짝 웃었어요. 조선 사람

0: 여기 내 가슴 안에 있습니다. 조선말 배워야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1: 로스 선교사는 안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선교 헌금을 꺼낸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이들이 조선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준 귀한 헌금이었다.
0: 위험한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돈 줄게요.
2: 그 잠깐 바람 좀 쐬고 갔습니다.

0: 로스는 그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돈보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함을 느꼈다.
1: Hey, my friend.
2: Friend?
1: Friend는 동무라는 말이다 해.
2: 동무?
1: 나 조선 친구 필요하다 해. 한글 알려주는 친구 어떠냐 해.
0: 친구라는 한마디가 단단했던 은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전 재산을 잃고 진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음을 절감했던 그에게 조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말하는 로스의 진실한 눈빛, 친구라 말하며 활짝 웃는 푸른 눈동자의 낯선 이방인의 미소가 굳었던 은찬의 얼굴에 미소를 피워냈다.
2: 친구? 좋습니다. 그래도 절대 학세는 안 깎아줄 겁니다. 내 머니 노 디스카운트입니다.
1: That's okay. No problem. 그럼 오늘부터 내 친구예요. 맞죠?
2: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친구여도 한글 알려주는 선생인데 그 선생이라고는 한번 불러야 돼. 자, 따라 해보시라요. 선생님.
1: 선생님?
2: 그러디 그러디 그러디. 오늘부터 내가 한글 선생님입니다.
1: 오케이, deal. Let's shake hands.
0: 은찬은 로스가 내민 손을 맞잡는다. 커다랗고 묵직한 서양인의 손에 힘이 느껴진다. 당시 제사와 같은 유교적 의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선 정부는 기독교를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해악으로 지목했다. 그 엄격함에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응차는 두려웠다. 하지만 로스의 평온한 눈빛과 맞잡은 손의 묵직한 힘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2: 잠깐, 그럼 만약 네언틱 기독교를 강요하면 바로 안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만둔다고.
1: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글만 잘 알려주세요.

0: 네, 시험을 한번 치갔소. 저기 간판에 쓰인 글씨 한번 읽어보시라요.
1: 어물전?
2: 그렇지, 그렇지, 어물전이지요.
0: 야, 신통하고만 그래. 그러면 저기, 저기 저건 뭐지 가세요?
1: 면포전. 면포전.
0: 이제 좀 읽는 법을 아시겠소?
1: 면포전은 어떤 뜻입니까?
0: 요거이 이옷, 이 옷감 파는 것을 매다.
1: 패브릭. 면포 means fabric. I got it.
3: 로스가 말했던 3개월 만이었다. 그는 빠르게 배웠고 어느 정도 조선어로 대화도 가능해졌다.

0: 소리 글자로 만들어진 한글의 특징을 깨달은 로스는 고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1: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입니다. 하여 조선어 첫걸음 교재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조선말 성경 번역의 첫 시작이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2화 따뜻한 눈빛의 외국인 친구 출연 임황건, 최웅, 이지섭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0: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스포츠 들으셨는데요. 요즘 극동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스포츠를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축제 어린이합창단 전국지사 13개 지사의 어린이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한자리에 모이면 7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700명의 아이들이 몸짓과 찬양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그려내는 그런 무대입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행사인데요.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들 이 행사, 이 콘서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또 교우 단위로 함께하시면 너무 좋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먼저 들으신 분들께서 주변에 이웃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독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링크가 있는데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자리가 많은 듯하지만 적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콘서트가 너무나 볼만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지선의 찬양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74강 미국 교회의 근본주의 신앙운동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의 기초에서 건국되었던 미국 사회가 19세기 중반까지 신학적으로 다양한 교리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이 견고해졌죠. 19세기 말에 미국 교회는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었던 계몽주의의 역사적 실증주의 그리고 과학 지상주의가 미국 사회를 강타합니다. 특별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 성경의 역사 비평,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세속적 현대 문명에 발을 맞추면서 지금까지 계승됐던 성경적인 정통적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정통신학 파수의 사명을 지닌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교회 분열이 시도되죠. 대부분 평신도들은 교회 분열을 기피해서 기존 교단을 선택합니다. 현대주의에 맞서서 성경적 신앙운동을 지키려는 근본주의 신앙운동이 발생하는데 그 배경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속적 실용주의 영향으로 삼위일체 정통교리 부정에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유니테리안주의가 하버드대학의 주류 세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에일대학교에서 라오센부스의 사회복음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구원은 부의 올바른 분배, 사회이기주의 계획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모환교리체계입니다. 1925년 5월 21일 뉴욕 제1장로교회 해리 에머슨 목사가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이 설교를 통해서 보수주의를 질타하면서 오히려 자유주의 옛신앙과 현대주의를 조화시키는 보수신앙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구후 프린스턴의 마지막 정통신학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메이천이 이런 주장에 반대해서 근본주의 신앙을 주장합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의 정황무한 영감된 말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십자가 순환, 넷째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신과 죄와 사망의 권세 승리, 다섯째 그리스도의 재림 시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신학 지도자는 메이천이지만 근본주의 신학 운동의 대부분의 교단은 남침례교를 비롯한

0: 바이블 컨퍼런스, 성경 사경회를 통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 가서 그 엄청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놔두신 분이 하실 말씀이 참 많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에게 어쩌면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락방 강론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쩌면 자식을 놔두고 멀리 떠나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을 거예요. 이 철없는 자식들 놔두고 가자니 마음이 쓰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심정,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에게 더 많은 근심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게 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요? 입을 것이 없으면요? 좋은 집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까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삶에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그것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죽게 하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것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마지막 환자들이 고통 중에 무서운 질고 가운데 뼈가 마르듯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염려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근심, 걱정의 실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는 근심과 걱정, 염려는요, 이게 실상이기보다는 허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의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다.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가끔씩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 90%,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 10%, 그런데 우리는 100% 걱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근심이거든요. 이러한 것 앞에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이 없을 수 있을까? 아니, 근심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셔요. 눈을 크게 뜨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의 첫 절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진짜로 계시단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 거야? 궁금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인생의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가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를 말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행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말이 아빠호 파테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빠호 파테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근심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염려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파테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염려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참 통닭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통닭 사장님한테 시집갈 줄 알았더니 통닭을 그렇게 좋아해서 나중에 커가지고 저한테 그래,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통닭 사줄 때 너무 맛있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알았어요. 예, 통닭을 좋아했다는 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닭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내가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 내일 통닭 좀 사다 주세요.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사다 줄게. 그랬어요? 한 시간쯤 지나니까 이 자녀가 제 방을 와서, 아빠, 내일 통닭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주지. 한 두 시간 지나고 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빠, 내일 통닭을 사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쯤 되면 화나는 거잖아요. 이제 잠잘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네요. 이놈이 뭐 하려고 불을 켜고 있나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내일 통닭을 사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철야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자식인 겁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그렇게 하던가요? 나도 내 자식이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날 키가 막 크다가 소매가 막 짧아가지고 이렇게 팔뚝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저에게 옷 한 벌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시다면 두 벌도 좋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세벌도 사줄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옷을 사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옷 사줍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어렸을 때 애들 사준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압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압니다. 제게 옷이 필요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된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하면 그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그 자녀에게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더 좋은 것,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 보고 보니까 이 좋은 것에 대한 해석이 보면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더 좋은 것, 퓨누마라는 거예요. 퓨누마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너에게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게 성령을 주시겠다. 아버지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늘 채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미웠던 그 사람도 어쩐지 예뻐요. 여러분, 항상 미움은 어떻게 살아요? 이쁠 때도 있어야 되죠. 그 어떤 때 이쁘게 보일 때가 성령 충만할 때라니까요. 우리 부인이 나를 영 안 이쁜다 그러거든, 내 남편이 그러거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 알고 기도로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여러분, 밉다고 반찬 밥 굶기면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의 여인은 내 남편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어질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지 남자가 아멘하고 여자들은 아멘을 하는 것이 그냥 뭐 웬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일상이 진리듯이 일반적인 진리가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 좋은 것, 퓨뉴마,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미웠던 그 사람이 온날 예뻐진다니까요. 이건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같이 저를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중에 어떤 분은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서 제가 속상해요. 성령 충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뻐요. 그 사람이 이쁘다니까요. 회사 가기가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가서 볼 그 인간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냥 이뻐요. 그냥 이쁘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었던 삶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버지의 영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묻다라는 말, 묻지 아니하리라. 이 헬라어 에르타스타트, 이 말이 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할까? 무슨 뜻일까요? 구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나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먼저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토록 근심하고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답은 분명합니다. 구해야 할 것,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파테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나 내일 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밥 두 그릇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말라 그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고,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돌아갈 본향, 그 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같이 고통과 염려가 많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죽음 이유를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가 죽음 이유를 고민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직 유일한 인간만이 죽음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유일한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마음에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태동한 이래로 어떻게 그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스스로 찾아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찾고, 심지어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무교자들도 실은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 종교성이 있을까요? 왜 이 신앙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기쁨 어디에서 만나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걸어가는 그 들길에서 피어난 들꽃과 대화할 수 있는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떠있는 모든 대자연을 바라보며 저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만물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우리 인간들이 신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을 하니까 천국 가세요. 천국 갔을 거야라도 하죠.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거 봤어요?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도, 천국 모르는 사람도, 저희 어머니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좋은 곳이 있는지를. 좋은 곳에 갔다 치자. 근데 좋은 곳이 있는지는 언제 알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도 한같이 이대로 이야기해요. 아빠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 좋은 곳이 있는지를 어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가진, 존재만이 가지는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그걸 바울은 종교의 씨, 우리 안에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의 씨를 넣어주셨다. 더욱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 넣으셨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영혼을 소유한 그 인간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희망이 아닌 인간의 본능적 갈망인 거예요. 그냥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아니, 아프지도 말고 그냥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네. 믿음 없는 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본능의 외침인 거예요. 좋은 곳에 꼭 갔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라. 할렐루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볼 만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좀 돈 좀 더 버니까? 좀 재물도 좀 더 있으니까? 건강이 좀 더 있어서? 명예가 남보다 더 있어서 천만에요. 바람처럼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살아볼 만한 이유, 나의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가야 할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장차에는, 종국에는 돌아갈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근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염려를 버리게 합니다. 걱정을 놓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며,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맛집 좋아하죠? 맛집 가서 먹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게 줄 서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냥 딱 예약을 해놨네? 줄이 그냥 100m 서 있는데 예약자는 통과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약되었다는 것, 예약되었다는 것.
여러분,

0: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지금은 다 좌석표가 있잖아요. 좌석표가 없는 사람은요, 여수서 서울 갈 때까지 불안해요. 어디 앉았다가, 이게 내 자리인데요? 그러면, 네, 그것도 옮겨야 돼요. 언제 또 올려나? 불안하게 있다가, 이거 내 자리인데요? 예, 하고 또 가야 돼. 이게 자리 없는 예약 없는 입석자의 서름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나의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근심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기억합시다. 하나님, 파테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걸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걸 구분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돌아갈 본향이 있음은 이 땅에서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 나라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평안으로 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으로 거룩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소유가 늘어나자 두 가정은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어 결국 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에서의 실패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변화된 삶과 가치관은 롯과 분가할 때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당신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도시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바라본 그곳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는데요. 롯은 자기가 선택한 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이 넉넉한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타락이 극에 달해 온통 썩은 곳이 가득했죠. 롯은 보여지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내부의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해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롯과 달리 아브람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이었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은 베델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고향을 떠난 실향민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그 땅을 자신의 새로운 영적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왕들과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노략질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사람 318명을 동원하여 추격전을 벌였고 결국 포로

포로 잡혀가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는 예루살렘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고 그 외의 다른 물건들은 모두 소돔 왕에게 되돌려 주었는데요. 소돔 왕은 위엄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추격하여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게 되찾은 물건을 모두 가져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승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의 부가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전리품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여 그들로 더욱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자세와 그들의 물건을 돌려줌으로써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겠다는 뜻이 그의 거절 속에 담겨 있었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승전하고 돌아오는 자신에게 복을 빌어준 제사장 멜기세덱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떠올려지네요.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좋은

0: 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

0: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1: 제86편 다윗의 기도.
2: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1: 제87편 고라자순의 시 곧 노래.
0: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1: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의 맞춘 노래.
0: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어.

0: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0: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면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0: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2: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0: 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91편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2: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1: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

0: 시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 되십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강하신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워시 프론티어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에게 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 붙잡고 내일 하루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vening Praise 찬양이었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앨범 중에서 가져왔어요. 보라 하나님은, 그리고 소리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 함께 찬양합니다.

0: Evening Praise.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소리엘의 찬양이었고요. 보라 하나님은 김도현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연과 신청곡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길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렸습니다. 안온한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에이미 그랜트가 부른 Jesus Loves Me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고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다가 참심과 참 위로가 머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러브가 찬양하는 나는 오늘을 살리, 이어서 강성훈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저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074번님께서 충북 보은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1323번님께서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나눌까요? 3002번님께서 오래전부터 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라고 신청해 주신 찬양들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0074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김관우가 찬양하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어서 땡스기빙 밴드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0743번님께서 저의 간증 듣고 너무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한동안 몸이 안 좋아 힘든 시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279번님의 신청 찬양도 잠시 뒤에 나눌게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방방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먼저 함께할 신청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송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1

0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배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에 대기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중에 한 수험생이 그걸 휴지통에 버리려고 집어들었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미래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치울 정도면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구겨진 그 휴지를 펼쳐 올려든 순간 그 안에 입사를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해낼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련이 영육을 단단하게

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그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서슴없는 뭐 이렇게 흉엄을 없는 가벼운 관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고, 주인도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You Hav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 그리고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3828번 쓰시는 분, 도현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세요. 이 시간 늘 방송으로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Phil Wickham의 Living Hop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778번님께서는 엄마랑 오랜만에 싸우고 듣는데 언제나 좋은 찬양 감사해요. 주님, 제 어릴 적 상처와 엄마의 상처 모두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랑 싸운 지가 참 한참 전이라서 요즘은 좀 어머니랑 싸우고 싶다는 좀 말이 웃기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셔서 요즘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물론 서로 안에 상처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0778번님은 상처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그립네요.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3828번님이 신청해 주신 Phil Wickham의 Living Hope, 그리고 Victory의 I Don't Have to Pretend, None Like You, Stephen McWhorter의 You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외웠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송정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6주 동안 어떻게 9가지를 하느냐. 한 주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두 가지 테마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6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9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된 테마로 그 찬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요.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러빔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

기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고 사랑으로 먼저 품을 때 비로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신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먼저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플라이티의 줄을 더 알수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니콜리아스의 그런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짐 없이 홀가분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 또 나눠들고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이겨낼 힘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예,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4375 성도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 머리를 꽉 채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 듣게 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해결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북한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건너 넘어오신 귀순하신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임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0: 네,
2: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0: 네,
2: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 네.
2: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2: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딸 20km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0: 네.
2: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

0: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0: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네.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0: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척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아, 네.
0: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0: 이 평양 등 대도시에 교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0: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
0: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0: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0: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환경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정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예,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0: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받는 나라, 우리가 억압받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직장도 국가가 정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억압받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안전부에 보고하거나 또 통행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장도 자기 스스로 능력만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평범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기 나라의 지도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수만 명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주고 있는 엄청난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여러분, 그 땅에서 억압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북녘동포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속히 그 지옥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 를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동맹 결속 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 초대형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에 13.5%를 덮으면서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늘며 관광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시범 운행이 포착되면서 개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단됐던 탄부 가족 분조 재가동을 지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력 동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터키의 앙카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방위비 분담, 동맹 결속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대서양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유럽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조율하며 동맹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가 장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형제가 참석했지만 차남이

자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란 국영 방송도 그의 불참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적 결속을 보여줘야 하는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테헤란과 종교 도시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을 거쳐 고향인 마슈하드에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전 세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북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 열파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는 이달 중순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해진 해수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역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 열파가 발생하는 바다 면적은 1980년대 말 약 9%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과 항공 철도 연계 크루즈 상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배 증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사용한 관광 지출액은 4,544억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4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인데요. 노르웨이가 엘링 홀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2-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1998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을 2-1로 꺾었던 노르웨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페널티킥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골키퍼 웨르얀 윌란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홀란이 후반 34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막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환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으며 노르웨이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9개월 동안 구금됐다.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목사가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석방됐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받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도 김 목사가 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직접 증언하도록 지원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신앙을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직 미국 대사와 영국 상원의원 등도 이번 석방을 환영하면서 중국에는 여전히 종교인과 인권운동가 등 수천 명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한 교회 외에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되면서 대교 개통이 임박한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버스에는 일반 승객이 없었고 운전기사와 관계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정식 운행이 아닌 개통 전 동선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됐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북중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현재 중국 측 공사는 모두 끝났고 북한 측 세관과 연결도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기술 인력들이 매일 북한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시설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도시락과 생수 등도 매일 북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실제 개통 시점은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교가 개통되면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북중 교역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식량난 시기 운영됐다가 사실상 중단된 탄부 가족 분조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탄부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에서는 농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부 가족 분조는 탄광 노동자 가족들이 인근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로 식량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농사보다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부분의 가족 분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석탄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탄부 생활 개선을 강조한 이후 내려진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각 농장에서는 가족 분조를 다시 조직하고 경작지를 배정하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장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다시 농사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당국이 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지방 공업 확대 정책처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0: 또 비 소식 없이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전 지역 구름이 가득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청진은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또 북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이죠.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산과 숲을 그렇게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겠죠.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해서 Desire Path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Desire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생겨도 금방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그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 거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향한 길만이 나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오늘의 이 새벽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으틱으틱이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지요,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 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어놓고 거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죠. 라이프 프로듀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전의 찬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의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으로 출발했던 그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곳 저곳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셨죠?
0: 네,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0: 제가 들어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1: 겨울이
0: 아니고 2월 달 봄이었어요.
1: 봄?
0: 네.
1: 2월이면 뭐 그래도 겨울이죠. 3월까지 추운 경우도 많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추웠겠어요. 옷차림은 어땠어요?
0: 아, 제가 그 옷을 사실 몇 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챙기지 못하고 떠나서 그 가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텼어요.
1: 감기 안 걸렸어요?
0: 아, 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이곳에서 맞이한 첫 공기가 참 차가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0: 첫인상은 사실 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가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차 종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0: 아, 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차 보면 막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들도 많고 막
1: 그래요?
0: 네, 보통 20, 30년 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의 차들이 거의 다 새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새고 뭔가 브랜드들도 다 이제 현대, 기아, 이제 국산 차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뭔가 발전되어 보인다. 차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통 드림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에게 꿈과도 같은 차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드림카는 있죠.
1: 무슨 차예요?
0: 저의 드림카는 아우디입니다.
1: 브랜드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디?
0: 아, 네, 아우디인데 좀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스포츠형이라고 해서.
1: 스포츠형이요?
0: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평생 살 수 있을지.
1: 아주 생생한 꿈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곡간을 부어주시면
0: 네.
1: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겨울에 왔다고 해서.
0: 네네.
1: 쌀쌀한 공기면 괜히 막 마음까지 차가워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빛나는 차들의 네. 시선을 앗아가고 그렇게 저희가 보통 국정원에서 조사를

0: 가고
1: 네.
0: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나오잖아요.
1: 네, 맞아요.
0: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0: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 긴 시간이 있었어요.
1: 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0: 면접도 다니고 경제생활도 또 해야 되니까.
1: 맞아요.
0: 그 하나원에서는 근데 종교생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그럼 종교생활을 아예 안 하셨어요?
1: 아, 그때는 사실 기독교를 다니긴 했습니다. 저희 하나원에 매주마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오고 이제 기독교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0: 그쵸.
1: 다양한 종교 이제 그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이랑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0: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좀 친근해 보였어요.
0: 너무 또 의아한 게
1: 네.
0: 북한에서는
1: 네네.
0: 기독교를 제일 또 탄압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1: 맞아요.
0: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조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1: 맞아요.
0: 또 어떻게 그게 친근해 보였어요?
1: 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었어요.
0: 느낌으로?
1: 네.
0: 감동으로.
1: 네,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딱 기독교 가야지 하고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 그냥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선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봤었어요?
1: 아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랑 그 불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원 직원분이 물으셨거든요. 어디 가보겠냐고.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0: 혹시 그럼 그 이전에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이 기독교인 건 알고 있었어요?
1: 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0: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는 이곳에 정말 가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1: 아, 친구랑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0: 그 친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1: 안 하고 있어요.
0: 진짜요?
1: 네.
0: 전도 대상자겠어요.
1: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나와서 혹시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1: 네, 이제 초반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안 됐어요. 교회 일요일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그때 일요일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가지고 네, 다니고 싶어도 이제 못 다니긴 했었어요.
0: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1: 아니, 사고 싶은 게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2개월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또 공백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하나 그냥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합치면 거의 8개월 정도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0: 네.
1: 몸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근질거렸어요.
0: 진짜요?
1: 네, 뭐든 해야지 이게 될 것 같았고 뭐든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았고 이제 너무 공백기가 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정착했을 때 좀 약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곳에 왔으니까 누구도 없고 이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뭐 일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을
0: 네.
1: 했습니다.
0: 처음 일했던 일자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1: 아,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0: 네.
1: 그 양대창이라는 그 곱창집이 있어요.
0: 북한에서도 곱창 하면 알까요?
1: 아, 저는 북한에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순대는 먹어봤어요.
1: 순대는 먹어봤죠.
0: 순대를 순대라고 하나요?
1: 맞아요, 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순대에 찹쌀을 넣고 이제 남한에는 그 당면
0: 네, 맞아 찹쌀을
1: 들어가죠.
0: 넣는 데도 있고 당면을 넣는 데도 있고
1: 네.
0: 뭐 선지로 가득 태우는 데도 있고
1: 맞아요.
0: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곱창이 더 기름진 순대보다 조금 더 기름진 생김새는 비슷한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렇죠.

0: 그런 느낌. 북한 순대랑 곱창이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이 잘그뭐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창 하면 내장? 내장? 돼지 그냥 배, 그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곱창이 벨이잖아요. 그 돼지 내장에 있는 그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맞죠? 그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북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갈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곱창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곱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1: 그 왜냐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를 가면
0: 네.
1: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음식을 나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 술도 팔고 할 텐데.
0: 맞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또 생활비도 충당을 했어 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여서 제가 한 3일 나온 지한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원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뭔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제 식당에 뭐, 대창이 뭐고, 곱창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소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제일 당황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0: 아, 그 제일 당황했던 사건은 제가 이제 어떤 소주가 참이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1: 그건 알고
0: 네, 그거는
1: 있었어요.
0: 다른 데서도 유명하거든요. 참이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라서 소주가 네,
1: 진짜요?
0: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그 외에 뭐 진로라든지 이제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그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었거든요. 혹시 처음에 어떤 거 시켰어요? 하고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1: 진짜요?
0: 네. 그래서
1: 아니, 웃을 것도 한데.
0: 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어요. 하니까 손님이 저희 처음처럼 술 시켰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했어가지고.
1: 사장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0: 아니요, 사장님은 좀 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제 처음이라 저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빨리 배워라 해가지고.
1: 와, 진짜 마음밭이 엄청 넓은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나셨는데, 첫
0: 네,
1: 일자리에?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간혹 어떻게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0: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바쁘게 이곳에 와서, 사실, 일자리도 알아보기도 했고, 3일 만에 일자리를 알아봤다고도
0: 네.
1: 했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0: 네네.
1: 했던 그런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또 경제활동이란 거를 했던 그 걸음을 나눠주셨는데,
0: 네.
1: 아까 전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한 신앙생활의 그 여정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정착 5년 정도 된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작은 통일의 모습을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새롭고 낯설고 어색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선물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그 고백과도 같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 이땅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길목 가운데 충성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길 위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치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미래를 위해 원하는 씨앗들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다 보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생업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마는,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임자들 불러보면 돈 벌 게 참 지천에 깔렸어. 이거 해봐. 그러면 핑계나 대면서 안 될 것만 말하는 직원을 향해서는 임자,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뭐 열매 거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니.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업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이 살만한 정책 찾아내야만 합니다. 기업인입니까? 고객의 필요 발견해야만 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 철회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요.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세태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세대를 동양지재로 양육할 방법 강구해야만 하지요. 교회의 밝은 미래도요,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며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 감추어진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익어가는 열매들을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다음 세대들이 맡은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그런 가정의 미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요즘 복되고 건강한 교회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젊은이들이 저런 찬양합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도 초찬양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신앙 가르친다고 하는

0: 기성세대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0: 저 밑줄 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저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행세하려고 하는 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로 다시금 다듬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절망케 하는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절망하기 쉬운 포로였어요. 그러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뢰하도록 만드셔서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높임받고 뛰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 살릴 수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살아나도록 하고 감은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까닭의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살 만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제발 뛰어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등경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 높게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빛을 바라라고요. 그래 성적이나 세상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삶은요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의 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것, 부모 자녀라면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는 뭐 뛰어난 삶을 사는데 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건 나 좀 부담이 가요. 그런 분 있습니까?

0: 진리 외칩니다.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웬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분명하다면 또 그런 인간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맡은 분야에서 열매 맺기 위한 적어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 나 그 적중하길 원해, 맞추길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웬일인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막 볼멘 표정을 하고 뭐 얼굴은 은근슬쩍 조금 신경질 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 말씀도 확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울이 여기고 은근슬쩍 하나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길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지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멋대로 주물럭 주물럭 거리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망령된 말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가 모퉁이돌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이겨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수틀리면 인간들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려는 오만방지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했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된 언행과 처신 욕망을 보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왜? 불신앙이 쪄져들었으니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듣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죄악까지 저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 꾸어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엄두가 안 나요 하고 그 말씀을 사장시킨다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0: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 아멘. 저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활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도록 해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될 때 팔짱 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삼가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 물론 설교 들으면 눈 감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찬양할 때는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돼? 에이, 그건 못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감해 버리는 사람을 혹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일컫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다 일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나 탐욕,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세상적인 평가에 더 마음을 두려는 사특한 생각,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 오늘 성찬식 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전반대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신명기 본문 후반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기는커녕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모든 인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제사는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신의 물을 이룰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0: 바리새인이 돼서 심판받고 만다고 복음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좀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성찬식이 되어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현수막,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수의 사명을. 왜 지금 7월 달에는 그러잖아요. 참외 드시고 싶지요? 수박 드시고 싶지요? 또 드시고 싶다고 그랬다고 또 수박만 줄까봐. 저희 집은 수박 안 사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수박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요.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농부들이 저렇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열매 익어가게 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절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해서 자격은 이미 구비되었잖아요. 왜 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창조됐죠? 또 그 형상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지요? 그럼 자격 구비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져 가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내일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겸손한, 그건 겸손도 아니죠, 왜 이렇게 비굴한 꿈을 꿉니까? 진실로 진흙에서 살던 군뱅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도록 으뜸으로 삼아 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흙덩이에 살던 군뱅이를 하나님은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구러지 같, 구더기 같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조차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어지간한 문제거리들은 저같이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애벌레 같을지라도 기회와 요초의 향기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내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라 할지라도 목구름까지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영성 같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독수리 영성, 사자 영성이 되어가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맡은 분야에서 10번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뭐하는? 꼭 만나는 오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어전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0: 빗길에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도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도는 20에서 60mm, 함경북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평양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2도, 강계 20도, 해산과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4도, 강릉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신의주, 부산, 여수,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춘천, 서울, 제주가 27도, 개성이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아침을 예배로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소서가 지난 7월의 대지는 한껏 더운 기운을 품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왕성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죠.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약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 드리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8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111편이 모두 10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고 각 절이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9절, 10절이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서 여덟 개는 각각 두 개씩 그래서 16연이 되고 9절, 10절은 세 연씩에서 여섯 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모두 합치면 이제 16개와 6개가 합치면 이제 22개의 연, 22개의 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2개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동일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파벳 순으로 첫 글자가 시작하는 알파벳이다. 예, 알파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파벳 C가 이제 111편이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도 모두 똑같이 10절이고요.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할렐루야를 제외하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며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알렙으로 알파벳 A로 시작이 되고 모두 이것도 이제 8절까지 두 연씩 16연이 되고 그다음 9절 10절이 세 연씩해서 6연을 이루어서 전부 이제 22개의 이제 스탠자라고 그러죠 연 줄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묵상을 한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112편은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한 것에 이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때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삶, 이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묵상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두고 로마서 12장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분기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자,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그러니까 이 권함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이해,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 너희의 몸,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생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삶이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 112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떠한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111편 1절로부터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2절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냥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 이어지는데 첫 시작을 항상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고백이죠.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고 또 차를 운전하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찬양을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어제 우리 보았던 그 111편 10절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죠. 자, 마무리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으로 산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앞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어떤 사람?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늘 이러한 중심을 딱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마땅하다는 걸 아는데도 내 마음은 죄에 끌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도 저런 죄가 좋은데, 저런 죄의 맛이 좋은데, 이러고 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분을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기쁘게.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나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즐겁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도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기쁘게 자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얼마나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충만함의 척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1편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돼. 말씀이 즐거워야 돼. 기쁘게. 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다른 게 없을까? 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니 평생 묵상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억지로 그러면 힘들죠. 근데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내 입술로 계속 읊조리며 읽고 감사하며.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복된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빼앗기지 말고 기쁘게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복된 걸음을 가는데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자, 후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땅에서 강성한다. 여러분,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며 복주시고
그의 후손도 복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왜? 이런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후손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3절에 이런

0: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의 정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그러죠. 자, 그다음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자, 여기 정직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정직하다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어둡지만 빛을 바라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여러분 이게 111편 4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함.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자, 은혜를 베풀고 구워 준다. 여러분, 이게 구워 준다라는 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고가의 금리를, 내가 이거 너 빌려줄 테니까 10% 이자를 줘, 20% 이자를 줘. 보통 나라에서 떼는 세금은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면은 아주 고리죠. 그러니까는 이자를 매겨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어주지 말아라. 이 구약의 율법인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요. 2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고 뭐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러죠. 옷은 외투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각박하게 이웃을 막게 이게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복되게 하고 도와줄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이것은 고리로 이웃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야 이자도 못 받는데 왜 꿔주냐. 그리고서 이제 아예 이렇게 됐는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네. 오늘날은 물론 나라나 이 복지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이 대출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했죠. 문제는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쉽게 대출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은혜를 베풀며, 이거 이스라엘 특별한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이게 잘 되나니,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불의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막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이죠.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심지어는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내 인생을 붙드는 분은 운과 귀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정해요? 굳게. 마음을 굳게 정하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112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휙휙거리고 팔랑귀로 여기 휘청 저기 휘청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요 의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가 받을 복을 노래한 것을 묵상하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연상되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줄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의인의 마음은 견고하여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얹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름답게 노래 불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내 영혼의 빛이 비치는 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0: 대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키에 대한 열등감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는 키순으로 줄을 서면 늘 앞줄이 제자리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 역시 예전보다 지금 더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키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키가 작은 자녀가 오히려 열등감을 가질까봐 위로해 주셨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키 크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느냐라면서 그 말씀 속에는 자녀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가 조금 작아도 괜찮다고, 사람의 가치는 키 높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시대와 오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습니다. 성장판 검사를 하고 성장 클리닉을 알아보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민합니다. 또래보다 조금만 작아도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늦는다라고 하는 말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의 키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의 걱정이 아이에게 키가 작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모습으로는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느끼는 열등감을 우리는 신체적인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비교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키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 숫자에 자신의 자존감을 얹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키가 아니라 키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늘 불편함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자더라. 왜 성경은 그의 키를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그의 삶에서 적지 않은 열등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군중이었지만 어쩌면 평생 그를 막아온 것은 작은 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유한 세리장이가 나무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키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잘생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나무 위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작은 사람 삭개오에게 머물렀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평생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살아왔던 삭개오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마주했습니다. 그한 번의 시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조금만 더 컸더라면,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가졌었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키를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장 작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만나는 순간 열등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작은 키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80번님, 출근하면서 전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루 시작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갑니다.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그리고 마음 위에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이 갈 길 다가도록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 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랴 요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다한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부여되었습니다.

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의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영성 지수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지수로 측정됩니다. 가장 먼저 각광받았던 것은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지수 IQ였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뛰어난 인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다양한 지능 측정 검사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감정지수입니다. 지능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행했던 것은 공존지수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지수입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분위기를 재미있게 이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성 지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바른 영성으로 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음을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주실 화평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킹스 보이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Thank you.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패역한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성경이 맞는지 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맞는지 한번 판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현 사회를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서울고등법원 분자판사를 지내시고 아마 그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에 칼럼을 방송하셨고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에 늘 오셨던 이우근 장로님이 이거 방송할 때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방송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정신없는 향락과 정신만 남은 도덕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탈윤리, 탈문화, 탈문자, 탈역사 요 네 가지로 현 사회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탈윤리, 탈윤리의 뚜렷한 징후는 아마도 생명의 복제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정보 과설 과학기술의 발달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슈퍼 옥수수와

육질 좋은 쇠고기를 복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2년 안으로 복제 인간이 출혈한다는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인 인간이 복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보시는 현 사회입니다. 소위 원조 교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살을 엮는 40대 남성과 10대 어린 소녀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최첨단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며 다만 타락이요 폐륜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제한의 편리함과 무제한의 향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를 가리켜 어느 학자는 정신없는 향락주의와 정신만 남은 도덕주의라고 개탄한 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도덕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유괴하는 가정 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과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만 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만 4,7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시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상림하지

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불티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팀의 투수가 존 맥그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리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100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어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여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그아웃에서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받을 적에는 나무 총으로 했어요.

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러놓고 앉아서 1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필라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계 넣고 필라고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이 저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 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나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자꾸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녁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 해놓은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

0: 폐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파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으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의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아버지 되시며
1: 내 친구 되시며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병든...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경제난 또 여러 혼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세계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그곳의 소식, 두 번의 그 짧은 39초의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이 실종이 되고 수만 명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전기가 끊기고 미래를 꿈꾸기조차 그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과연 희망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땅.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방이 캄캄할 때 그 작은 불씨는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모두가 떠나려고만 하는 그 땅, 인간의 눈으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베네수엘라의 한복판에서 오직 복음의 불씨를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 때 오늘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또 그 땅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빵 한 조각, 옷 한 벌이 아닐 거예요. 그 어떤 절망도 꺾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됨을 믿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연주곡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라는 찬양의 연주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또 라디오로는 연주를 들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그 깊은 어려움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는 우리를 처량하게 바라보는 동정의 눈빛이 아니죠.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상처 입은 자녀의 울음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주님을 향해 입술을 여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이미 주님의 그 온 마음은 우리를 향한 가슴 저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는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겠죠.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승리를 주셨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그 위기의 현장에서 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셔요. 아, 참 그 지진의 현장에서 지금도 아직 4만 명 정도가 그 홈페이지에 그 베네수엘라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종자 명단에 있고 참 많은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 땅. 오늘 베네수엘라의 한 선교사님 저희가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에 모셔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극동방송 가족들이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오늘 그런 링크들 또 그런 오프닝들 여러분 공유하고 싶어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선겸님 또 정경혜님 이정희 그리고 큐티 리울님 또 김서연 조이와 매일 성경 한구절님 조제이 김미경님 외에도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아침이다 라고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죠.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좋은만 검색하셔도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야 아마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중팔님 그리고 김명수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잠시 후에 또 선교사님 얼굴 직접 뵙고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다란 마음이 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할까요?

0: 자,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침입니다. 7월 8일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0: 참 저희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방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참 감사한 아침인데요.
1: 네,
0: 그런데
1: 맞습니다.
0: 저희는 이렇게 또 오늘 뭐 비가 내린다 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또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지구 우리 한국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마음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고요. 6월 24일에 발생한 이 강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을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겼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재민은 17,000명.
1: 네.
0: 그리고 지금 실종자가 너무 많으니까.
1: 네, 맞아요.
0: 아주 종합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1: 네, 네.
0: 3만 8,000명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1: 네.
0: 또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사실 이미 좀 지나버린 지가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구조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잖아요.
1: 네, 그래서 맞아요.
0: 여러 오보도 이어지고 있고 또 국제구조대의 상당수는 현재 임무를 마치고 또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베네수엘라의 서두만 선교사님을 줌 영상으로 또 저희가 목소리를 만나볼 텐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또 선교사님 또 얼굴 뵈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품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좋은 아침입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가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좀 얼굴을 뵙기 전에
1: 네.
0: 지금 현재 좀 베네수엘라에 있는 상황들 또 그 모습들을 제가 뭐 들어온 모습도 있고요.
1: 네.
0: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은 또 영상도
1: 보내주셨죠.
0: 보내주셨는데 네. 틀 수가 없었죠.
1: 네, 방송 불가라고 네.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만큼 또 끔찍한 저희는 그냥 뉴스에서

0: 어떤 건물이 무너진
1: 그렇죠.
0: 그런 영상들 네. 정도만 그것도 뭐 충격적이죠.
1: 네,
0: 그렇지만
1: 맞아요.
0: 실제 그 현장으로 가보면 정말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1: 맞습니다.
0: 방송 가족들에게는 또 그 영상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1: 네.
0: 오늘 먼저는 그 현장을 좀 먼저 보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께 더 함께 참여하시면 아 이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오실 거예요.
1: 네.
0: 우리 백은주님도 도선생 장숙경님도 조숙경 이찬숙님도 저도 기도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극동방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고윤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1: 네.
0: 지금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5초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립니다. 54321

0: 나자마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 같아요.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오늘 그 여러분에게 참 그 단 두 번입니다. 두 번. 이외에 지진 그 짧은 39초 정도의 지진 두 번이 정말 온 도시를 이렇게 충격적인 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현지에서 실제 사역하고 계신 베네수엘라 우리 서두만 선교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선교사님, 지금 저희가 또 이 영상들 저희가 좀 공유하면서 선교사님도 현장에 계셨죠?
1: 네네.
0: 참 현재 사역하고 계신 지역 그리고 좀 어떤 사역을 그동안 또 감당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우리 현장 영상은 좀 줄여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가요?
1: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하나뿐인 수도 카라카스에 위치한 그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설교 및 교회 전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0: 네. 선교사님 그러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원래 여기에 그 하나뿐인 한인 교회인데 정원섭 선교사님이 지난 10년 이상 이 척박한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요.
0: 예, 예.
1: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6개월 동안을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0: 예.
2: 네.
1: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이제 올 9월까지 제가 돈맡아서 사역,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학 사역을 25년 하고 은퇴하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선교 목사가 되어서
0: 예.
1: 지금은 순회

0: 선교사라고 활동 중이거든요. 지난 5년간 이제 네팔에 있는 목회자 650명 이상에게 재생산 제자 훈련을 해왔고, 제가 4월에는 또 후속 훈련으로 네팔에 갈 예정이었는데, 미주 한인 침례교회 총무로 계시는 목사님이 이 정원섭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6개월간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던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부담에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1: 아니, 그래서,
0: 그래서,
1: 예.
0: 네.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미전도 국가이고, 지금 죽음의 도시라 불리는 그 카라카스는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뭐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국가 부도 상황인데, 거기다 지진까지 이제 겹쳐서 제가 이렇게 사역에 복이 터졌는데, 사실 아무나 이곳에 와가지고 안식년을 맞이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도울 분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네팔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팔에는 제가 대신 훈련한 사람이 또 사역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위험한 지역, 정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이 지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오기 전에 신병 스탠트 시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는 외교부에서 여행 위험 지역으로 적색 경보가 발령난 지역이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여행자 보험도 되지 않는 지역이고 한데, 주변에서 다들 가기를 만류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나라 또 미전도 국가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해서 이곳에 6개월 동안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하기로 오게 됐습니다.
1: 그런 기간에 이번에 수현 PD님 지진이 난
2: 네,
1: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선교사님도
0: 네, 그렇습니다.
1: 이런 지진을 좀 그동안 몇번 겪어보셨어요?
0: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지진을 겪어봤고, 또 제가 필리핀 선교하러 가서도 이보다 더큰 지진도 경험을 해봐서, 뭐 저는 큰 그래도 뭐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현지 우리 교민들을 포함해서 여기 백성들은 그야말로 뭐 아주 패닉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요.
2: 그렇죠.
1: 아니, 근데 이렇게 피해가 심한 지진을 본 적이 있으세요?
0: 네, 저는 뭐 바기오에서 선교할 때는 뭐제 앞에서 빌딩이 무너지고, 또 제가 가정집에서 전도할 때 제가 앉아 있는 소파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거기가 마루 집이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났을 적에 반대편 소파가 옆 벽을 치고 전봇대가 무너지고 앞에서 그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진을 경험했었죠.
1: 그래도 선교사님이 또 그것을 또 경험했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진 이후에 어떻게 일들이 그 도시에 좀 펼쳐질지, 그래서 어떻게 좀 사역하는 것이 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선교사님 그래도 좀더 아시겠다는
2: 네,
1: 생각이
2: 파악이
1: 드네요.
2: 되실 것 같아요. 네.
1: 안 그랬으면 그냥 뭐 사역은 사역이고 너무 이제 안전을 향해서 갈 텐데,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지진이 났을 때는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고 좀 어떤 상황을 경험하셨을까요?
0: 네, 그 지진 나는 날 6월 24일이 이 베네수엘라의 국경일이거든요. 그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스페인 그 400년 지배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의미 깊은 국경일이었는데, 제가 이 교회 이제 성도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 받고 있는 두 분과 함께 대사관에 있는 안민 한 직원을 전도하려고 초대해서 함께 독일인 마을에 갔다가 이제 오는 중인데,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이 이제 있는 날인데, 뭐 교회 이제 곧 오기 직전에 시대를 통과하는데 이 지진이 났는데.

0: 예, 이제 차들이 다 도로에서 스탑을 하고 두번 지진이기 때문에 막 차가 막 요동을 하고 그리고 뭐 아파트 뭐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파자마 바람으로 뭐 신발도 없이 그야말로 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죠.
1: 네.
2: 참. 아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그 시기에 좀, 뭐, 지금 그날 우리 대한민국 영성관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계셨을 것 같고, 교인분들도 같이 성경 공부를 받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그날은 뭐 제자 훈련도 하지도
2: 예.
0: 못하고 뭐 계속 여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1: 네.
0: 교회는 이 단층 건물이고 좀 튼튼하게 지어져서 교인들이 다 모이게 되고 또 여기는 우리 한인들이 한 100, 전부 해봐야 80에서 100여 명밖에 없거든요.
1: 네.
0: 교회가 한인회고 한인회가 교회나 다름이 없는데 교회로 다 모이기 시작하고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교회 숙소도 뭐 이게 금이 가고 뭐다 부서지고 다 아수라장이 됐으니까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임시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이제 이 사역들을 했었죠. 여기서 한 여진이 없을 때까지 한 3일 정도 교회와 또 교회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같이 먹고 자는 시간을 보냈었죠.
2: 수현피님, 그런데
1: 네.
2: 그때가요,
1: 네.
2: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1: 맞아요.
2: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야, 일단 우리 안전이 중요하다.
1: 네.
2: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교인분들하고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 네.
2: 저이 사진 보고 놀란 게이 여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아마 식량과 또 생수를 공급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선교사님?
0: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교인들은 다행히 이제 큰 피해는 없고 이제 아파트가 좀 붕괴되고 집도 붕괴돼서 있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있고요. 이제 여진이 없어서 대부분은 일단 집으로는 들어간데 여기 우리가 개척한 현지 교회라든지 너무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남은 예산들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모금을 해서 사고 해가지고 지금 우선 급한 데부터 지금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공수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고 계시죠?
0: 네, 뭐 현장에는 뭐 국제기구라든지 또 현지인들도 자원봉사들이 많이 와서 돕고 있지만 뭐 당장 이번 주에도 우리 여성교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0명에게 줄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쉘터, 피난소에 갈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뭐 이런 우선 뭐 당장 물, 뭐 기본적인 먹을 거 공급하는 이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2: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참그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2: 현피디님.
1: 맞습니다.
2: 그냥 이 정도 그냥 대충 뭐라고 할까요? 뭐 지진의 대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약한 지진이었다면
1: 네.
2: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어느 순간에 보면
1: 위험할 수
2: 너무 위험할 수
1: 있죠.
2: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주위에서도 야, 지금 빨리 뭐 들어오세요라든지 그냥 뭐 얼른 들어오세요를 할수 있는데
1: 네.
2: 그 속에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돕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이 지진 상황 가운데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그 부분이 궁금한 것
2: 제가 지금
1: 같아요.
2: 우리 선교사님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엊그제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드론으로
1: 네.
2: 도시를 지금 쭉 이렇게 지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이는 라디오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틀, 3일 전 뉴스에 나왔던 좀 드론 영상인데
1: 아유, 네.
2: 지금 도시가 이렇게 쭉 이거 뭐 전체가 이래요, 전체가.
1: 진짜 아비규환이라는
2: 원래 이게
1: 말밖에는
2: 불교 용어가지고 그렇게 쓰지도
1: 쓰면
2: 않거든요.
1: 안 되는데,
2: 근데 이게
1: 네.
2: 뭐 우리도 이 적절한 단어를
1: 찾을 수가 없네요.

0: 이렇게
1: 지금
0: 벽이 다 붕괴돼서 안이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1: 지금 저기 아파트 계신 분들 다 피난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민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 교사님?
2: 지금 이재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1: 예, 예.
0: 네.
2: 정말 정부에서 수용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우선 방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 뭐 체육관 건물들을 임시로 뭐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0: 예.
2: 너무 많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오픈된 곳이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모아서 뭐 잠을 자고 있고 이부 자리도 부족하고 뭐 그야말로 뭐 지금 엉망진창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요.
0: 네.
2: 그리고 뭐 지금 뭐 9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실종자 숫자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고 지금 공항도 뭐 폐쇄되고 주변에 뭐 항구도 폐쇄되고 거의 뭐 건물이 뭐 하여튼 수만 채가 수천 개의 건물이 파괴가 됐으니까요.
0: 네.
2: 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0: 이재민만 18,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1: 예, 지금 공식 네. 통계가 이런 거고
0: 공식적인 통계고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1: 그 이런 상황에 누가 뭐, 홈페이지에 누가 등록했어요?
2: 훨씬 많을 겁니다.
0: 네.
1: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너무 많은 네. 건물이
0: 무너졌고요.
1: 그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0: 네.
1: 지금 이번 지진으로요. 현지의 네.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금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가장 큰 네.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지금 뭐 이런 지진이 있기 전에도 아시다시피 여기 베네수엘라에는 뭐 일자리도 없고 뭐 전혀 지금
0: 네.
2: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0: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었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지진까지 겹쳐가지고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0: 네. 이제
2: 나도 지금 뭐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현실이 아주 정말 추람하죠. 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 나라 정부에서도 뭐 기댈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라든지 여러 나라의 원조를 통해서 뭔가 이제 희망의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0: 네.
2: 뭐 하여튼 첩첩산중입니다.
1: 성교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또 예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 예수의 소망을 그 땅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네. 오늘 선교사님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초청한 이유는 단순하게 아이고 힘드시죠 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응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청 교사님 지금 베네수엘라는 좀 복음화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2: 지금 베네수엘라는 뭐 복음화율이 2% 미만입니다. 미전도 국가입니다. 네, 원래 통계적으로는 캐톨릭이 뭐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0: 네.
2: 제대로 된 종교적인 역할을 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이 이제 되었겠어요. 그래서 2%밖에도 안 되고
0: 네.
2: 그 제가 네팔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러 가야 되는데 네팔은 그래도 힘들게 나라지만 목회자들 훈련으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마다 큰 붕이 일어나가지고 한 8% 10% 정도 됐다고 그래요.
1: 예.
2: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훈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 급한 게 베네수엘라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주변에 만류에도 무릅쓰고 여기에 지금 투입돼서 왔거든요.
1: 예.
2: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모든 나라에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0: 도움을 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물론 빨리 뭐 회복이 되고 일상이 돌아가는 뭐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정말 교회의 부흥으로 그 결과로 또 경제도 정치도 모든 분야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1: 예.
2: 네.
1: 성교사님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유튜브 또 댓글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그 현장 또 현장의 분위기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으로 촬영된 그 피해 현장의 모습들 지금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서두만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그러면 지금 사모님도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가족들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저만 왔습니다. 제 아내는 또 지금 춘천에 장모님이 곧 지금 이렇게 돌아가실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내일 상황이어가지고 제 아내는 지금 그 장모님 99세이신데
2: 네네.
0: 지금 임종할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2: 한국에
0: 장모님 곁에서 네 장모님 지금 옆에서 좀 간병하고 있습니다.
2: 네네.
1: 선교사님은 식사는
2: 잘 챙겨 드시나요, 선교사님?
0: 네, 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자취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혼자 잘 끓여 먹고 있고 또 교인들께서 또 밑반찬도 좀 주시고 그래서 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흙먼지가 저렇게 참 예 하나님께서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2: 네.
1: 참 뭐라고 뭐 이 영상만 있겠어요. 사실은 선교사님 저 보내주신 그 시체들이 모아져 있는 그 영상을 보고
0: 네 아이고 진짜 충격이죠.
1: 아 제가 너무 네.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이게 실제 피해 이것도 피해 영상인데 정말 비참하고 정말 눈물이 있는 영상들은 차마 보여드릴 네. 수가 없더라고요, 선교사님.
2: 맞아요.
0: 네네.
1: 선교사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0: 네, 아주 뭐 충격이고 뭐 아직도 뭐 생사를 뭐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2: 네.
0: 뭐 언제 이 무너진 건물들이 다시 복구가 돼서 우선 시신 찾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상황이고
1: 네.
0: 뭐 장비도 없고 뭐 수작업으로 뭐 건물 잔해들을 뭐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다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막막합니다 아주.
1: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또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요. 선교사님 아까 또 기도 네. 제목들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또 같이 네. 기도하도록 하고 오늘 이 연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0: 아이고, 지금 제가 감사하죠.
1: 예, 아유, 선교사님이 힘내셔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나 급박한 기도가 당연히 여러분들 극동방송 가족들 많이 하셨겠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네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1: 자 오늘 서두만 선교사님 힘내시고 저희가 오늘 좀 목소리가 네. 기운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도 또 그 천명에게 밥을 먹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역들을 위해 저희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자 저희는 49분 이후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

0: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마음 나누겠고요. 네.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1: 김수현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발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합니다. 금방 꺼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요. 바람을 잘 막아주고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둘 더해주면요. 어느새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큰 불이 되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씨가 다 있다. 그 불씨를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큰 불을 일으키며 살아갈 것인가가 다르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그 불씨를 살아나게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작은 불씨를 능력의 불꽃으로 크게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내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노웨이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 일부분 나눴는데요. 이후를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겠어요? 이런 질문이었겠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 안에 있는 기드온 자신도 몰랐던 힘을 보고 계셨어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그 힘은 기드온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능력도 집안의 배경도 아니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작아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불씨 같은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손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자기계발서 같은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일터, 학교, 나의 교회, 우리나라와 또 나의 삶의 터전들. 곳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더 세우고 한 걸음 더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아멘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었는데 아, 이 두 곡의 찬송 부르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라 가서 구원하라 이 명령에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아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4821번이 며칠째 긴장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라고 믿고 담대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다녀올 중대한 자리 어떤 자리일지 궁금한데요.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남편이 몇 달째 구직 중이라고 0249번이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힘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얼마나 남편분 본인은 더 마음이 졸이시겠어요? 네, 이때에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같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6354번님 새벽마다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멋집니다. 몸도 단련해야 하지만 믿음도 매일 단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며 몸도 마음도 영도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마다 뭔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출근이 기적이다. 미라클 모닝 출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래요. 어머, 네. 미라클 모닝. 네, 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또 운동, 말씀으로 깨우시는 분들 너무 멋지고,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 2545번님이 이런 고백 주셨어요. 흙수저 중에 제일 하위층인 저에게, 흙수저 중에 제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소유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또 핵심적인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극히 약한 자. 집안도 별로고 그 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8865번님 주님의 숲 신청 주시면서요. 오늘도 성령 충만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7542번님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1664번님 매일 힘찬 라디오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승리의 이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 덕분이죠. 할렐루야. 어느 날

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힘찬 라디오 쭉 같이 했는데요. 오늘도 혹시 스스로를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꼭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주님이 보내셨으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또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을까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노예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어느 정도 쉽게 잊어버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안 돼서 그 베풀으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 둘로스, 이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유, 프리덤, 자유.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아유, 오늘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예, 자유가 없어요. 둘째, 종에게 뭐가 없냐면 소유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소유.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도 정작 자기 밭은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 땀 흘려 수고하지만 열매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또 막 일을 했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종. 소유가 없어요. 첫째는 자유가 없고 둘째는 뭐가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종이 없는 것은 뭐가 있냐, 뭐가 없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지금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해도 뭔가 풀릴 거라고 하는 가능성과 미래가, 희망이 보이면 그걸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은 희망이 없어요. 내일도 오늘 같고 내년에도 오늘과 같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노예였죠. 그 자녀의, 손주의 노예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노예의 삶.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트려가지고 마시게 하였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종이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땅 한 평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처럼 맥추감사절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다 종이었어요. 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죽음과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종들이었어.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6장은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16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 1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3대 명절을 지키거든요.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이 맥추절이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단 말이죠.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유가 없고 소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던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세가 바로왕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했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그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뭐 개구리 뭐 파리 이 엄청난 재앙을 내려세요. 그때뿐이고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바로가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리냐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 쳐버리셨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 쳐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pass over, 넘어갔다 라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그 의미가 넘어갔다는 뜻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죠. 자, 그 다음에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거둔 곡식,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죠. 여러분 뭐 팬시하게 막 좋은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텐트 하나 지고 그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없던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곡식을 주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초막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 팔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바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Remember.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처음 추수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맥추절날.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 지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 농사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둘째는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건져내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땅은 왕과 귀족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물론 레위인은 제외했지만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입니다. 굉장히 그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날씨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11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예요. 이른비. 11월 전, 그 우기 전에는 건기예요, 다. 그래서 굉장히 메마르죠. 드라이합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말라버려요. 그래야 이른비가 내려야지만이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른비입니다. 11월 달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봄비죠, 봄비. 이 비는 이 봄의 곡식이 여물도록 돕는 그런 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 헛수고일 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감사는 내가 거두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자녀를 열심히 케어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신명기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추절입니다. 77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만이 우리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얼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얼마 주세요? 이거 거래잖아요, 거래. 감사는 거래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옷 한 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다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주께 받은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당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틀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온수를 이렇게 탁 틀면 따뜻한 물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멕시코 난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와, 정말 멕시코가 빈부격차가 크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못 사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냥 텐트 같은 거 그냥 하나 쳐놓고 거기 안에 이렇게 무슨 그 와상틀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섯 식구 막 이렇게 잡니다. 자고 거기서 뭐 밥해 먹고 그냥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런데 선교를 갔으니 뭐 씻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물병 가지고 양치하는 게 전부고 물티슈 한 박스 가져가가지고 얼굴 그 물티슈로 얼굴 닦고 팔 닦고 다리 닦고 눈에 보이는 데만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선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샤워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을 딱 틀었는데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따뜻한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몰랐거든요. 샤워할 수 있는 것이 이 따뜻한 물을 틀으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 샤워하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탁기 돌리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좀 나이 연세지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세탁기 없으니까 겨울철에도 빨래 달아했다 이고 빨래터 가가지고 막 얼어있으면 그거 깨가지고 손 헉 하면서 빨래 한적 있어요 없어요? 꽤 많네요. 네. 저도 그걸 봤어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봤어요. 저는 화양면 이목에 그 냇가에서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빨래 가가지고 빨래 비누 그거 막 해가지고 저도 빨아봤어요. 거기 빨래터 가서. 여러분 세탁기 돌리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전등 켜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불이 들어온 거 보고 감사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 전기가 거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원 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 한번 타면 그 앰뷸런스 있잖아요. 그 앰뷸런스 차 타면은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6,000불 내야 돼. 6,000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앰뷸런스 한번 타면은 900만 원 내야 돼. 900만 원. 여러분 미국에서 맹장 수술 한번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만 불입니다. 3,000만 원 내야 돼. 3,000만 원.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왜요? 비싸니까. 제가 미국에 13년 있으면서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안 아파서 안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웬만한 아프면 그냥 타이레놀 먹고 막 버티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가서 고생을 해봐야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을 먹다가 반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불평 안 하는데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멸치 대가리 하나하고 김치 딱 하나 오는 거예요. 아, 여보 반찬 좀 해줘. 그랬더니 제 딸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북한 사람들은 이것도 없어서 못 먹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해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큰데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요. 채워지지 않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특기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광야 생활하는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만 열면 불평이 막 쏟아져.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0: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세요? 불평은 은혜를 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받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감사는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트란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카이스트, 거기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거기서 연구원. 와, 여기까지만 해도 스펙 대단하시지요? 이런 스펙의 소유자. 하지만 이분은 선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도요, 선교활동이 매우 어려운 나라 중국에서 교육선교사로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분을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에 모셨습니다. 먼저 맛보기로 목소리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선교사 만방국제학교 설립자 최하진 선교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애청자분들을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목소리만 맛보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너무 궁금하시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으면 카이스트에서 박사도 하시고 스탠포드도 가시고, 그런데 또 어쩌다가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또 교육 선교사신데 다음 세대들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한 점 많으시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텐데요.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로 내신 신간을 가져오셨는데요. 우리 자녀들 교육선교사시니까 아무래도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실 수 있는 방법 적혀있는 갓생 코디의 법칙,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책을 가져오셨어요. 갓생의 법칙인데요. 아이들의 게임 용어로 책을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단어들. 갓생, 만렙, NPC, 뭐 릴스, 억가.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학생들의 단어로 쓰신 책 갓생의 법칙까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30분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와 오늘 최하진 선교사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나도 이 책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책 선물로 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망설이지 말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려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최하진 선교사님과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